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박소연 가수가 부른 사랑하고 있기에를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류영근 작곡, 리영복 작사. 함께 들으시죠.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0: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정묵 작사, 남려령 작곡의 사랑은 향기,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강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 쉽지 않아.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나영 가수가 부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네, 계속해서 장족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서장 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새로운 강화학습 로봇 제어 기술을 적용한 인간형 로봇이 인간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공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걷는 방향과 자세, 슛 동작을 즉각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와대학과 IT기업 바이트댄스 연구팀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에 즉각 반응해 축구 기술을 수행하는 인간형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축구를 하려면 빠른 물체를 추적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과 정확한 슛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움직임 모식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 정보도 입력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이 적용된 로봇 축구팀은 지난해 열린 로봇컵 2025 성인 크기 인간형 로봇 리그와 2025 세계 인간형 로봇 게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축구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 인식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인간형 로봇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고대 마을에 살아있는 화석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투르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시종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련적 연계를 요지하고 당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는 자원에서 당의 기풍 건설과 규를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대해서 내린 전략적인 부치입니다. 첫째, 엄격관리는 우리 당의 선명한 기반이고 독특한 우세이며 신시대 당 건설의 중요한 경험이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리상과 강철 같은 규율로 조직된 막소주의 정당으로서 엄격관리는 당의 타고난 내적 특징이자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독특한 우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전례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전면적인 종급치당을 추진하고 오만 기준과 오만 조치를 당 건설의 제반 분야와 각 방면에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엄격한 감도, 엄숙한 규율 집행과 정밀화 문책으로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을 힘있게 인도하고 단속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의 자기 정화,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 능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종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진행해서는 하는 막중한 역사적 과업이기에 당을 시종 일관 꾸준히 오막에 관리하고 다스려야만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우리 당이 시종 종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강력한 용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엄격하게 관리해야만이 기풍과 기강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엄격화를 첫 자리에 놓고 그 요구를 일관되게 관찰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주항은 조항의 파란 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지속적으로 기풍과

0: 기강을 바로잡고 못박기 정신으로 사풍을 바로잡으며 토큰 사상과 토큰 현상을 반대함으로써 장기간 막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단행간 퇴치하지 못했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해 기풍이 바른 당내 정치 생태를 부단히 형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기풍 문제든 규율 문제든 모두 완고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으므로 확고히 틀어지고 꾸준히 힘을 기울여 정비해야만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엄격관리라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조항의 파랑규정 정신을 꾸준히 관찰하며 사폭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고 문제들이 되살아나거나 형태를 바꾸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문제를 다스림에 있어서 염전정서가 나타나는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지역별, 업종별,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정비를 진행해 기풍 건설의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의 규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지도 간부, 특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관할 분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독촉하고 규율 건설의 정치성, 시대성, 목적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엄격 관리는 광범한 당원 간부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리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리는 고도의 일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잘못을 징계하여 후일의 교훈으로 삼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을 보여줍니다. 기풍과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엄숙하고 엄격한 규율 집행과 법 집행 사업이자 어렵고도 치밀한 사상 정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당원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때 일깨워주고 해결해 그들이 착오를 적게 범하거나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교육하고 구제하고 단합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율과 법률, 인정과 법률을 연결시키고 규율 및 법 집행과 정책 및 책략, 사상적 인도를 통일시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하고 제때에 귀뜸해주며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진땀을 흘리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율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당원 간부들이 잘못을 알고 고치며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실사구시를 견제하고 사실 증거, 사상 태도, 규율과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세 가지 구분의 요구를 진행해 모함을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주며 징계를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추적 답방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규율적 및 법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당성, 당기풍, 당규류를 함께 틀어지는 방침을 견지해서 당원 간부들이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가운데 당성을 강화하고 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당성, 당기풍, 당규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치로서 당성은 근본이고 당기풍은 당성과 당규류의 외적 표현이며 당규율은 당성과 당기풍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기풍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성과를 깊이 있게 정하여 사풍을 바로잡을 때 대한 요구를 당규약 및 당규율 관련 조례, 존치, 규칙에 포함시키고 실천적 경험을 제도와 규범으로 승화시키며 집행을 꾸준히 틀어짐으로써 기풍 건설을 위해 당규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사풍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것을 병행하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고행하여 당원 간부들이 자기 계주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며 자각적으로 인민 대중과 한맘 한뜻으로 함께 일해 나가면서 영원히 효련적 연기를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송과 당기풍과 당규를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당규약과 당규칙과 당규를 마음에 새기고 권력 범위와 최저선을 알며 탈율적인 요구를 내적 축으로 조난시키고 자각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모범 역할을 발휘해 당성 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0: 제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공무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관철 실시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의 동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잠정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 조정사업을 조직해 전개했습니다. 이번에 389개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외 3개 종목은 적합한 보호 단위가 없어 잠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 조정 명단 중 조선족 관련 종목으로는 조선족 농악무와 조선족 학춤입니다. 올여름 광동성 심수시의 첨단기술 체험형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저고도 배송, 지능형 로봇, 첨단 디지털 제품 등 몰입형 과학기술 체험 콘텐츠가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피서 플러스 첨단기술 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 관광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도시 관광문화 산업의 차별화된 새로운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기술 체험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수의 공원과 상업지역에서는 미단의 드론 저고도 배송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60개 항공로선이 다양한 도시 생활 공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루적 즉시 배송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합니다. 자동 리륙과 착륙, 장애물 회피, 배송 투입 등 지능형 운행 과정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미래형 스마트 생활을 직접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보급된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외국어 음성 상호작용, 음성 차량 제어, 블루투스 잠금 해제 기능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높은 안전성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인기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매장 역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아노 연주, 춤 공연, 커피 라떼 아트, 뇌파 제어 레이싱 체험 등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는 여러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중국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수의 관광문화 콘텐츠 공급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며 해외 관광객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들은 공장 견학, 과학기술 단지 체험 학습, 혁신 전시관 관람,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과학기술 관광 코스를 출시해 비즈니스 교류, 학습 교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의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방문객 대상 첨단기술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관광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다국어 AI 해설 서비스와 해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휴먼 공연과 무형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국의 매력을 몰입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청도 해양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는 몰입형 해양체험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도 해상관광객 수는 155만 3,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률이 40.38%에 달했습니다. 해상관광은 이제 단순한 문화관광 분야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넘어 청도 문화관광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 획일적이었던 해안 관광 방식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새로운 해양 관광 업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도는 넓은 해안선과 풍부한 섬, 어업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 낚시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 체험이 가능한 어종은 50여 종에 달하며 연중 내내 다양한 낚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해상 야간 관광 체계도 모습을 갖추며 도시 야간 문화 관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체험은 청도 야간 문화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는 지속적으로 해양 플러스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문화 관광 고객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현지에서는 물놀이 플러스 과학 체험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도 과학기술관 워터파크와 4개의 해양체험 학습 우수 항로를 기반으로 만, 교량, 습지, 철새 등 자연 인문 경관을 연결해 관광객들이 관광 과정에서 해양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심양 9.18 역사박물관으로부터 남경대학살 생존자 기념관, 북경로구교역 중국이민 항일전쟁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국내 각지의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들이 관람객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청년층, 해외 관광객들이 전시관으로 들어서며 사료와 유적지 그리고 생생한 설명을 통해 항일전쟁을 료해하고 평화의 무게를 깨닫고 있습니다. 심양에서는 9.18 역사박물관의 여름철 관람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이후 입관 인원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요일 휴관을 없애고 매일 관람 시간을 연장해 누적 연장 운영 시간이 170시간에 달했습니다. 중국이민 항일전쟁 기념관도 관람 성수기를 맞아 동일하게 관람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념관은 7.7 사변 8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람범을 맞았으며 동시 하루 평균 약 6,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공연 참가작인 무극 영가가 북경 천교극장에서 공연됐습니다. 광주 가무극원이 창작하고 공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경남 지역의 민속무용인 영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통 영가춤과 목조, 도자기 장식, 조주 자수, 철사 인형극, 조주 유지 등롱 등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현대 무대예술과 결합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가정과 나라를 지킨 중화 아들딸들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 지역에서 도시 공원 녹지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주머니 공원, 즉 소규모 공원 2,800여 곳과 도시 녹지 2,450km를 새로 착공하고 도시 공원 녹지 약 7,500헥타르를 개선,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의 개방 공유 수준도 꾸준히 높아져 잔디밭 약 24,300헥타르를 순환 개방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공원의 봉사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도시 공원 내에 탁구대 등 각종 체육 운동 시설을 15,000여 개 추가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등 다양한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6 중국문학성전 상해 로신문학주가 개막했습니다. 2026년은 로신 선생 탄신 145주년이자 서거 90주년이 되는 해로 로신문학상 시상식이 영구적으로 상해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횃불 신생 문학의 길 코스는 로신공원, 북유해탄 강변, 내산서점 등 상해의 주요 로신문화유적지를 연결하며 로신이 상해에서 보낸 생활과 창작의 궤적을 그려내며 시민들을 위해 걸으며 감상하고 음미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걷는 로신문학사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제3회 우리 주변의 글쓰기 대회 로신문학주 행사도 발표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변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3,88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관광업 수입은 464억 9천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4.9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변은 고유의 자원 우세에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IP를 구축하는 한편 대외 연결과 개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체험 공간 창출, 대표 IP 강화, 문화적인 깊이 정립, 개방형 관광객 류입이라는 다각적 전략을 통해 연변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문화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새 명소를 조성하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산업을 육성해 방문객이 잠시 들려가는 인증샷 명소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바꾸고 처음 찾는 손님을 다시 찾는 단골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지를 무대로 삼고 문화를 영혼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체로 다채로운 형식과 높은 참여도를 통해 방문객에게 종합적인 융합체험을 선사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모나 중국행 오늘은 고대 마을에 살아있는 화서 산서성 진성시의 량호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대 마을의 활화서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은 삼면에 산이 둘러서고 한면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농촌 마을입니다. 량호는 옛거리가 아늑하고 고건물이 즐비하며 문루가 웅장하고 옛 액자가 고풍스러우며 민풍이 순박하고 조각기법이 정교합니다. 특히 창가에 놓은 돌과 문턱에 놓은 돌을 망라해 돌이면 모두 정교한 조각물이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량호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때 곽씨와 전씨 두 가문이 이곳에 눌러앉아 동네를 형성했다고 해서 원래는 이름이 두 가문이라는 의미로 량호였는데 후에 두 량자를 어질 양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내 고대 마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양호촌이 태양산 속의 명청시기 마을 중 가장 대표적인 고대 마을로 중국 고대 마을의 활화석이라고 평가합니다. 후가와 서가, 동가, 태평가를 망라해 량호의 길에는 모두 모래를 깔아 배수가 원활하게 되면서 고건물의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량호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들인 철공소와 구리가공소, 은쇄공소, 방앗간, 염색집, 기름집 등이 있습니다. 량호에는 지금까지도 금과 은, 쇠와 구리를 가공하는 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로식 건물인 반룡채는 공간구도와 건축 양식에서 궁궐과 지방 특색을 한 몸에 모아 내법과 건축 기법을 교묘하게 접목했습니다. 북방의 대범함과 남방의 수려함을 갖춘 반룡채는 산서의 보로식 건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룡채의 주요 건물로는 전시저택의 의미로 전부라고도 부르는 시랑부입니다. 시랑부는 문턱이 높고 문루의 지붕이 10여 층에 달하는 정문에서부터 웅장함과 높은 급별을 자랑합니다. 문루를 지나면 커다란 조벽이 막아서는데 벽돌로 쌓은 벽에는 기린과 바다, 꽃, 봉황, 장수의 산, 령지버섯을 망라해 장수와 복을 뜻하는 모든 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좁고 긴 시랑부의 앞뜰은 높고 탁 트인 안채의 뜰과 대조적입니다. 앞뜰을 거쳐 소박한 안채의 문을 지나면 네모진 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뜰의 맞은편에는 굵은 기둥과 대들보의 화려한 목각물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이 솟아있습니다. 안채의 양쪽에는 역시 정교한 창틀 목각물을 자랑하는 별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은 비록 오랜 세월 속에 색발해져 있지만 어젯날의 호화함과 찬란함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랑부는 공간의 질서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북향의 중심선상에 문과 안채, 내실이 줄지어 있고 특히 안채를 가장 호화롭고 웅장하게 지어 등급 차이가 엄격한 예법을 과시합니다. 안전상 시랑부의 거실과 안채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동쪽의 좁고 긴 복도를 거쳐 에돌아서 안채의 후문을 통해서야 방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양쪽에 키 높은 벽체가 둘러선 복도를 걸으면 깊숙한 뜰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안채의 뒤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 주변에는 주인집 여자들이 사용하던 거정길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벽체만 남고 건물은 오간 데 없습니다. 이 정원을 출입하는데도 반드시 동쪽의 복도를 거쳐야 합니다. 문루와 조벽, 홀, 안채, 정원으로 구성된 시랑부는 북방 대가문의 완벽한 저택을 형성하면서 삼엄한 등급 차별의 존비 귀천과 엄격한 보안 조치 속에서도 정원을 통해 즐거운 생활의 한 면도 보여줍니다. 량호에는 오래된 절도 많습니다. 량호의 절은 대부분 마을의 동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기원전 상해 황제 상탕의 제사를 지내는 황왕궁,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관제묘와 옥허관, 대왕묘, 문묘, 조사묘, 동산묘, 관음당을 비롯해 청색의 벽돌과 회색의 기와를 한 절들이 양호의 이채를 더해줍니다. 그중 가장 요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건축 특색이 가장 독특하며 규모가 가장 큰 절로는 1195년에 금나라 때 지은 옥허관입니다. 주요 건물인 정전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방 5칸 너비입니다. 둥글게 파워 형식으로 된 문은 원나라 유목민족의 특색을 다분히 보여주고 건물을 떠받친 돌기둥의 정교한 조각과 굵은 대들보, 채색의 벽화는 예스러운 미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상업이 번창한 양호에서 대부분 주민은 교육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집집마다 정문에 건 액자에서 어젯날의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호촌은 물질 생활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 생활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벌어지는데 그중 정월 11회에 드는 행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날이 되면 촌민들은 조상과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등불놀이와 철물꽃 피우기, 노래하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곤 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투르판 박물관은 신강 위글 자치구 투르판시 고창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만 7천여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3,291.3평방미터입니다. 투르판 박물관은 1989년 12월에 설립됐으며 2006년 9월 재건해 2009년 9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외관은 반원형이고 꼭대기는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며 외벽에 4개의 거대한 벽화를 설계했고 3층짜리 지상 건축과 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개로 3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동과 철, 금, 은기, 화폐, 견직물, 목조, 회화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말까지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 수량은 2만 637점에 달하고 그중 진귀한 문물은 892점에 달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진열에는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 화석 진열전, 투르판 출토 문서전 등이 있습니다.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툴판시에서 출토되거나 모집 채집한 문물들을 전시합니다. 이는 예전의 박물관의 문물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과거의 전시 형태를 돌파해 투르판 분지 4천년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전시된 문물은 풍부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물은 처음 전시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현대화 수단으로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반 전시는 시간을 단서로 칼을 사용하고 불씨를 피우는 상고시대로부터 경제 번영을 실현한 서주 또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단원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객들에게 투르판의 찬란하고 요구한 문화적 축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시는 주로 투르판 지역에서 발굴된 문물 323점을 전시했는데 그 중에 국가 1급 문물 16점, 2급 문물 24점, 3급 문물 18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문물

은 주로 채색 도자기를 대표로 하는 뚜렷한 지방 특징을 지닌 초기의 문물과 대량의 견직물 등이 있는데 모두 비단의 길에 전형적인 문물들입니다. 문서는 정보를 기록하고 의도를 표하는 중요한 문자 자료입니다. 투르파는 기후가 건조해 강수량이 적고 지하 수위가 낮아 지하 유기질 보존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러한 자연 우세로 인해 고대 문서들은 수천 년 후에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으며 투르판 문서의 역사는 16개 국으로부터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를 포함하며 문서의 종류도 편지, 계약, 불경, 옷, 처방전 등 수십 가지를 포함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 고대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포함해 관광객들이 고대 투르판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르판 출토 문서에는 계약과 적장부, 관부 문서, 개인 신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위진 남북조 및 수당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고대 소수민족 문서는 소수민족의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진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신강 투르판 박물관은 정식으로 소장 문물에 대한 3D 디지털화 수집을 가동해 2000점의 도자기, 목기, 문서 등 문물에 대해 고정밀 디지털화를 실현해 보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투르판 박물관 소장 문물은 2만 점을 초과했으며 35개 류형을 망라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여러 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고 AI 알고리즘 모델링을 통해 문물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온라인 3D 전시, AR 기술 응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금명 주석이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과 이집트에 대해 국빈 방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0: 8월 30일 오후 습금형 주석이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했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기르기즈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 평화권인 습금형이 조하는 정고 다국어판이 상해협력기구 국가 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8월 30일 오전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비쇼케크로 향발했습니다. 습금명 주석은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습금명 주석 부인 백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후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해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이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자파로프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팽려원 여사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현지인 여성 청년들이 습금평 주석 부부에게 전통빵 꿀을 선사하고 전통레이로 가장 존귀한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장대가 붉은 융단 양켠에 도래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현지 전통 악기 공연과 보라매, 사냥개, 전통 무사대렬, 기마대, 천막

0: 급속한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상무무역과 인적 왕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호위협력 성과가 양국 이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주게 했습니다. 방문 기간 나는 자파로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 그리고 제 분야 협력과 공동 관심하는 국제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상해협력기구 비축계급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 측과 함께 상해협력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제기, 왕리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비행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주재 중국 대사 류광평도 공항에 나와 영접했습니다.
1: 스금명 국가주석과 부인 백려원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저녁 초청에 응해 키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갖고 진선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류했습니다.
0: 습금평 중국 국가주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에 참석하고 키르기스스탄 국빈 방문을 진행할 즈음에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중국 중앙방송 총국이 제작한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 방송 개시 행사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렸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이 축하산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글 그리고 담화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 경전 명구를 정성껏 선정해 습금평 주석의 탁월한 정치지혜, 깊은 철학 수양과 광활한 인문 정감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시청자들이 국정 운영에 관한 습금평 주석의 지혜를 료해하도록 사상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 중국 지혜를 깊이 있게 료해하고 중국 정신을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저명 인사를 비롯해 귀빈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습금평 주석의 철학 사상을 소개한 관련 프로는 생동한 랜선으로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이 기여한 귀중한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언론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인민들 사이 친선을 한층 더 증진하며 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부터 평화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이 키르기스스탄 국가방송국, 벨라루시 국가정보통신텔레비전방송국, 평화국제방송, 벨라루시 지사, 인도 힌디어 뉴스방송, 인도 실시간 뉴스,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송종합체, 카자흐스탄 바하르 텔레비전 방송국, 파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대아시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하바롭스크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신문, 타지키스탄 자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사피나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우즈베키스탄 국가 방송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통신사 등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예상투자기업은 동기 대비 7% 증가한 3만 5천 개이고 예상투자기업의 구조와 배치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투자 구역으로 볼 때 수출 대성과 변경성의 예상 투자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수출 대성인 해남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폭은 38.6%, 산동은 15.2%, 광동은 8.1%, 강서는 6.8%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국경성인 흥룡강성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율은 79.5%, 내몽골 자치구는 29.1%, 광서 쫑족 자치구는 16.6%, 길림성은 12.0%입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최범 교수는 연내에서 변경 그리고 내륙 개방까지 모두 힘을 방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0: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 회랑의 종료 건설 지역인 흥룡 강성과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서부 육해 신통로의 동남아 대상 창구인 해남과 광산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내원국을 보면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의 중국 내 신설 기업이 전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 아랍 국가, 아프리카 연맹 국가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신규 기업은 11,000개소에 달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 소비 시장이 애사 유치의 새로운 방향으로 떠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복은 사회 사업,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여식업 분야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애사에 대한 중국 시장의 매력은 꾸준히 향상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정국은 앞으로 예상 투자 분야에 대한 시장 감독 관리 계약을 부단히 심화하고 시장 접근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등록 편의 수준을 계속 제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법에 따라 예상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마련해 더 많은 예상 투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변경에 위치한 국도의 관통과 승격 개조를 추진해 국경 G219, G331 륭로 전략 골간 통로와 연해 G228 골간 통로를 전면 개통하고 황금 대외환을 구축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G219, G331 변경 국도와 G228 연해 국도 3개 골간 통로를 전면 관통시킵니다. 세 갈래 국도의 총 길이는 27,000km, 지구 적도 둘레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교통운수부 종합기획사 오지화 부서장은 변경 지역을 아우르고 바다를 연결하는 구도는 황금 대외환의 가장 본질적인 교통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화 부서장은 관련 도로망은 기존의 변경 연해 도로가 서로 떨어지고 대부분 말단에 위치한 구도를 탑하고 100여 개의 륭로 통상구와 주요 연해 항만을 연결시켜 변경 연해 도로망을 일방적인 말단에서 수단 네트워크로 승격시키고 국경 연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교통 대동맥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황금 대외환은 우리나라가 기획 건설한 4대 통로 중 국경, 연해, 강변 통로의 구성 부분으로서 기타 통로와 상부 상조하며 고품질 발전에 교통 기반을 이룹니다. 교통운수부는 세 갈래 국도 중 산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구간을 다그쳐 개통시켜 황금 대외환의 전반 품질을 제고시킬 것이며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건설 또는 개조 구간은 7,400km, 투자 총액은 3,700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 고급 싱크탱크 지속가능 교통 혁신센터 북경교통대학 종합교통발전연구원 리홍창 연구원은 황금 대외환이 준공되면 우리나라 변경 지역 동부 연해 광역 도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골격 통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홍창 연구원은 문화관광 통로의 성격을 지닌 이 통로는 자원개발 통로이자 국경을 수호하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과 수출입 무역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재해구조와 국경순찰, 물자 지원을 위한 생명통로 역할도 발휘할 것입니다. 황금대외환은 분산된 국경통상구를 연결해 물류비용을 가열층 낮추고 인력과 자본, 무역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통로는 종합적 전략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8월 30일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산사태 재해구조의 5일째입니다. 기롱 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소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되었고 구조도로 복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질재해 지속적인 영향으로 핵심 구조 구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도로 통행이 제한되어 일선 구조와 수색, 재해 상황 조사, 재해 후 처리 작업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구조와 수습, 잠재 위험 관리, 재후 방역 등 업무가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장자치구 통신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기롱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서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8월 30일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통신폭구 인력은 신설된 기지국을 통해 통상구에 있는 구조대원들과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조도로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으며 비상통신보상 인력이 통신보상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선 지휘와 배치, 구조작업,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회신 보고 등 통신 수요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저녁 8시 37분 기준 서장 내 통신업체는 기지국 1개를 복구하고 9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중 기롱현에서 기롱진 방향으로 2개, 기롱진에서 기롱통상구 방향으로 7개 기지국이 신설됐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의 최신 관측 결과 앞서 산사태로 형성된 신규 자연댐이 자연스럽게 원류하면서 기본적인 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색구조와 구호 등 재반사업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부 위험부담관측화재종합예방관리소 왕성래 부서장은 다음 단계에서도 산사태 최적지역에 대한 관측 빈도를 계속 늘려 관측과 조기 경보 안내를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롱통상구로 통하는 G216 국도의 피해 구간 복구 작업은 8월 30일에도 계속 추진됐습니다. 구조인력은 산사태로 유실된 도로 기반 매립,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상류 자연댐의 수위와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로 복구에 안전하고 질 수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공정구조 현장 지휘조 오흠 조장은 도로 기반이 완전히 유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매립한 기반을 강철 망상 돌망태로 보강 보호해 갓 복구된 도로가 다시 하천에 침식이 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기롱통상구 국경 검문소 구역까지는 약 1.25km가 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건적 통로를 조속히 개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8월 30일 오전 무장경찰 제2기동 총대 모 지대의 전문 구조 역량이 기롱통상구 산사태 재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통로를 긴급 복구했습니다. 무장경찰 제2기동 총대 모 지대 리영기 씨는 대형 궤도 굴삭기 두 대를 동원해 지방도로국과의 협력으로 산사태 퇴적물을 정리하고 로드 두 대를 동원하여 퇴적물 양측 진입로에서 진흙과 토석 등을 정리하며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우의 영향으로 8월 30일 기롱현 경내 잠보강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도로 복구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료단은 다시 세 차례 걸쳐 헬기 세 편을 기롱 통상구 핵심 구역에 투입하여 립체식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전문 구조 인력 70여 명을 성공적으로 수송하고 물자 400여 킬로그램을 공수했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여단 조종사 진희 씨는 임무 항로는 산골짜기 위치하여 중심이 비교적 크고 기류도 불규칙적이어서 비행 환경이 복잡한 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인원 투입, 물자 보급과 구조 역량 교대 등 임무를 완수하면서 재해 구조 구호 작업에 대한 관련 립체식 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서장전력회사는 정예 역량을 조직하여 선로 포설, 비상 변압기 설치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소방 비상 전방 지휘부와 통신 기지국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면 장비를 배치하여 G216 국도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야간 조명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위험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8월 30일 서장군구 총병원, 서장군구 보장부 모 대대 질병통제센터는 방역 검엄, 응급 구조 등 의료 방역 핵심 인력을 차출하여 의료 방역 분대를 구성했습니다. 의료 방역 분대는 이세구에 긴급 파견되어 일선 구조 장병, 재해 중인 지방 구조 인력들에게 보건 후근 포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장군구 포장부 의료방역분대원 리국계 씨는 일선 장병들의 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소통과 지도, 환경 소독, 식품과 수질 검사, 응급 백신 접종, 그리고 일반 부상과 질병 순회 진료를 참답게 수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과 적극 협력하여 이전된 주민 집중 대피소에 대한 순회 진료와 소독을 전개하고 전염병 동태를 엄밀히 관측하면서 집단성 전염병 발생을 단호히 방지할 것입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이 갈 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각지는 개학 첫 수업을 정성껏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충만한 정신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산서성 삭주시의 여러 중학교와 소학교는 우옥정신전시관에서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원들은 우옥 사람들이 대대손손 사막 퇴치와 식수소림, 생태 환경을 개선해온 험난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은영 학생은 여전히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살리려면 특히 어려웠지만 우옥 사람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자는 정신을 견지했다며 앞으로 이런 끈기를 배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삭주시 우옥현 신성진 명덕 완전소학교의 조서방 교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교실 수업보다 훨씬 생동하다며 개학 첫 수업의 교육 성과를 교실로 옮겨 학생들이 원대한 지상을 품고 새 학기 첫 단추를 잘 채우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백은시의 현영현 홍군현영회사 유석지 해설사는 백은시 경태현 제2중학교를 찾아 고중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장정 홍색 운하를 주제를 둘러싸고 생동한 사상정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갓 고중에 입학한 리우선 학생은 이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우선 학생은 해설사가 들려준 생동한 이야기를 통해 혁명선열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운 위대한 정신을 진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공안, 사법 등 부문은 법치 안전 첫 수업을 학생들에게 선사해 학생들이 행위 최저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보호와 자기 구조 능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산동성 제남시 경산수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예능 창작 프로 과학 창조의 꿈으로 새로성 개척 가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각 반급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주제 사회실전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6학년 2반 장선찬 학생은 행사에 관한 견문을 개학 첫 수업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장선찬 학생은 로봇 시사동으로 콩과 목화 종자를 정확하게 입고하고 출고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면서 흥미진진하게 목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산소학교 부정교장은 새 학기 교육 목표와 접목해 개학 첫 수업을 과학창조 플러스 건강기라는 두 가지 핵심에 집중시켜 학생들의 과학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정교장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실험도 함께 진행해 새 학기에 학생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천 능력과 실기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강소성의 여러 소학교는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입학식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남경시 장강로 소학교 계적 분교의 신입생들은 무한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교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의 반급으로 향했습니다. 신입생 우혜는 개학해서 선생님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며 소학교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박람회가 8월 30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귀빈은 1만 6천여 명,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9만 명, 종회 참가 업체는 372개, 선보인 신기술과 신제품은 1,100여 가지, 발표한 혁신 성과는 87가지입니다.
1: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8월 31일 오전 6시까지 2026년 여름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익은 예매를 포함해 12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억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성기였습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 25년을 맞은 상해협력기구는 6개 창립 회원국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광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의 생명력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정치나 진영 대결과는 다른 협력 논리에 기인합니다. 바로 상해 정신을 가치 기반으로 삼아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의,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추구를 견지한 것입니다. 국제 질서의 대표성 부족, 발전 격차, 이중 기준에 직면하여 상해 협력 기구는 협의 일치, 제3자를 대상하지 않고 각국 리그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남방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모색하는 데 최적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는 안전협력의 표본입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군사동맹과 그룹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창도합니다. 반테러, 반극단주의, 초국경 범죄, 마약 퇴치, 사이버 안전 등 공동의 위협을 둘러싸고 회원국은 안정적인 조정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2026년 비슈케크 안전회의는 지정학적 충돌,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중점 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안전은 소수 국가의 절대 안보 우에 구축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상해협력기구는 정치적 상호신뢰와 글로벌 관리협력의 표본입니다. 회원국의 국가 상황, 제도, 문화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지만 상해협력기구는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평등을 견지하며 협의 일치를 통해 이사결정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는 수용화돼 공통점을 찾는 제도적 회복력은 다양성이 다자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상해협력기구 플랫폼은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공통된 요구를 모으고 국제규범이 주권평등, 발전권, 발전도상국의 대표성을 더 중시하도록 추진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는 실무협력의 표본입니다. 기구 구도 내에서 경제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해협력기구 실업과 위원회 리사회 회의는 무역, 투자, 산업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며 에너지장관회의는 에너지안전, 에너지효율, 공정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모델의 중요한 가치는 발전을 이제의 중심에 놓고 기반시설 연결, 산업협력, 역량 건설을 통해 각국의 발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문과 친환경 협력 또한 상해협력기구 다자주의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문명대화, 교육, 청년, 미디어, 싱크탱크 등 기세가 꾸준히 풍부해지면서 문명 다양성을 리념해서 사회적 교류 네트워크로 전환시켰습니다. 동시 회원국은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저탄소경제, 폐기물관리, 대기오염, 빙하수자원보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도상국이 친환경전환과 발전수요를 조율하는 협력공간을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비슈케크 정상회를 전망해보면 글로벌 남방의 표본으로서의 상해협력기구는 세 가지 새로운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재 현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회원국 확대 이후 기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 이제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전통 안전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관리, 친환경 발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셋째, 상해 협력 기구 플러스 등 개방형 협력 형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회원국 협력과 더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동반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25년의 실천이 보여주다시피 상해 협력 기구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점은 특정한 고정제도 모델이 아니라 차이를 처리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식 형태로 진영을 나누지 않고 강약으로 발언권을 결정하지 않으며 배타적 동맹으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의를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고 발전으로 평화의 토대를 다지며 포용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슈케크 정상회의가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효율적인 기재,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보다 개방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글로벌 남방국가들이 국제질서 재편성에 참여하는 데 더 시범적 의미를 지닌 다자주의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달특별 프로그램 평오근인 스군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철옹성 같더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우후는 줄곧 국가리익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가 현에는 수천 명 반군이 란을 일으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마구략탈했기에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서 관리로 부임하지 않으랬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우후를 조가현 현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친구가 걱정하며 이 시기에 가는 것은 너무 불길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우후는 두려운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자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엉킨 뿌리나 가지를 만나지 않고서야 어찌 날카로운 칼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후는 조가에 도착하자 곧 대응책을 세워 수백 명 반군의 목을 베고 신속히 국면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우후는 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관직이 사려 교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후는 관료들을 고발하거나 조정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기득 세력을 격노시켰습니다. 때문에 그는 평생 아홉 번이나 기소당했고 세 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원칙을 견지했고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쉬운 길만 찾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는 자가 진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 인물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쉬운 길만 찾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도 해야 하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대세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우환의식을 증강하며 전진의 길에서 부딪힌 각종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며 위기 속에서 새 기회를 육성하고 병국 속에서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2: 강진 교수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까요?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외부의 안전과 내부의 안전,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 전통 안전과 비전통 안전, 자체 안전과 공동 안전을 총괄하고 국가 안보 수호와 구축을 총괄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굳게 다지고 글로벌 안보 관리 기재 참여를 보완하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해 새 안보 구도로 새 발전 구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안보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이 높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 법치 체계, 전략 체계, 정책 체계, 위험 부담 관측 경고 체계, 국가 응급 관리 체계를 보완하며 전역이 연동하고 입체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 안보 방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종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을 확보하며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 대표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제일, 예방위주를 견지하고 공중안전체계를 보완하며 재해 방지와 감소, 구조, 급박하고 어려우며 위험하고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사건에 대한 처리 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안보 업무를 잘하려면 인민의 긴밀히 의지해야 합니다. 억만 민중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만이 그 무엇으로도 타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절대 단순한 국가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수호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관중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요?
0: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호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시간이었습니다.
3: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근평 추석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기간 비쇼게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은 좋은 이웃,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 성취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최근 년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상부상조와 호혜상생의 정신에 따라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설린 친선, 공유와 번영의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습근평 수석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회담을 3차 진행하고 상호 신뢰의 실무 관계와 개인 우위를 맺고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였습니다. 설린 친선은 나라의 법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은 중국 고전을 인용해 기르기즈스탄의 가장 귀중한 우세가 바로 중국과 이웃한 것이라며 양국 간 유구한 이웃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교 34년간 국제 풍운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 평등 협력, 호혜 상생의 신형 국가 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 진선 대왕을 통해 축적한 깊은 우정과 양국 정부와 인민 간의 시종일관한 상호 존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가 반석처럼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치적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함께 지낼 때 신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기르기즈스탄이 자국 국정에 올리는 발전 도로를 선택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기르기즈스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대만과 신강, 소장과 향항 등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양국은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도 확고하게 지지함으로써 설린 친선 상호 성취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상무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관건은 리익 융합을 실현하고 양국 인민이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은 발전과 번영의 동행자이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쌍방은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하며 개척 진취하면서 신무협력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중국은 기르기즈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자, 최대 투자 원천국입니다. 양측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안아왔습니다.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스코른 배체리 구간 도로 등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하수 1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관계 시스템 개조 공사 등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 현지 민중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에서 생산한 꿀과 과일 등 녹색 량질 농산물은 중국 군중의 식탁에 이체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녹색 광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과정에 쌍방의 발전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과정에 민생과 장원한 리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는 실질적 성과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면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르기즈스탄은 2030년 국가 발전 요강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발전과 진흥을 공동 도모하는 것은 전망이 공허합니다. 양국은 계속해서 상호 존중, 상호 지지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호혜 협력을 확대하고 세대 간의 진선을 전승하는 한편,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아이슬란드가 일전에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기 위한 전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동맹 가입 이제가 위해서 아이슬란드 정치 이제에 오르고 투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40여만 명입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테론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아이슬란드 현 정부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때 현 정부는 2027년까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전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언약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 5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민투표 날짜를 8월 29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전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찬성이나 반대표만 선택하면 됩니다. 찬성표는 가입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담판이 최종 가입 협의를 만족시키면 관련 협의는 다시 아이슬란드 유권자의 전민투표에 돌려집니다. 포로스타 도티르는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두 번 제출해야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에 발발한 국제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에 큰 타격을 가했고 아이슬란드 화폐는 대폭 평가절하했습니다. 2009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하고 2010년에 가입 협상을 가동했습니다. 2013년 유럽 동맹 가입에 대해 회의적 자세를 취한 아이슬란드 진보당과 독립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신임 정부를 구성하면서 가입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2015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포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최근 연간 아이슬란드 정계의 친유럽 동맹 세력 영향이 확대되면서 가입 이제가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고려는 여전히 의제를 거론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아이슬란드는 장기간 환율 파동, 통화 팽창, 고리류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유럽 동맹의 융합에 유로화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화폐의 안정성과 경제 근성을 강화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가 현재 국내에서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핀란드의 북극지정학 학자 라시 헤니능은 이번 전민투표는 주로 아이슬란드 국내의 금융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추진됐다며 당시 경제 침체로 인해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한 것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지정학적 문제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을 재차 고려하게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정책센터 선임 고문 토비아스 에조르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외부의 이구심, 나토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이라는 선택항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곤나르스 도티르는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아이슬란드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추가하며 무역이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는 국제구도의 변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조사업체인 갤럽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 중 51.6%가 협상 재개를 반대하고 48.4%는 찬성했습니다. 어업과 농업은 이번 전민투표 토론에서 가장 민감한 화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논안은 주로 자연자원 통제권, 식량 안보, 그리고 유럽 동맹 어업 농업 정책이 아이슬란드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집중됐습니다. 유럽 동맹은 이미 일정한 협상 공간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동맹 화학원 담당 위원 마르타 고스는 아이슬란드의 농업과 어업에 대해 창조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인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 동맹에 통보하고 협상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관련 협상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자가 우세면 아이슬란드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동맹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럽 경제구역과 생겐 기재를 통해 유지할 것입니다. 여론은 전민투표에서 찬성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지정학적 신용이 강화될 것이고 반대로 반대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화권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태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북유럽 지역은 노르웨이만 비유럽 동맹 회원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북유럽 정치와 일부 지역의 안보 사무와 지역 협력에서 유럽 동맹의 영향력은 가열층 커질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그리움이라고 하죠.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가 드니 젊은 날이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흰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서 그립고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립습니다.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동심도 그립고 부모님도 그립고 내 사랑하는 모두가 자주 그립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도 누군가가 그리운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 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0: 집권적 통일 영토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재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령도적 핵심 역할을 더 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정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계층관계, 사상관념, 리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이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에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 전선의 성문들은 재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 전선 사업은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외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 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보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 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 전선을 인식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다섯 가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해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와 해내외 동포 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 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용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전선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 전선 사업의 재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 전선 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데 대한 당장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 전선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 전선 재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리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동일 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동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동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동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동일 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동일 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종종 과업을 명확히 하고 동일 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체계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동일 전선 사업 령도 소조 운행 기제를 보완하여 령도 소조 기제와 동일 전선 재반 분양 일상 사업 기제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얀 편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백산에서 운귀고원까지라는 제목으로 71세 대역군인 김성수 씨의 창업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아래 압록강 발원지가 자리한 장백 조선족 자치현. 그곳에서 한 소년이 자랐다. 그는 군복을 입고 련용성 안산병영의 혹한을 견뎠고 일본 유학을 거쳐 운귀고은의 호점란 꽃바다를 일구었다. 이후도 일본 요구 가공 기술을 도입해 기업을 일떠 세웠다. 퇴역군인 김성수, 그의 발걸음은 장백산에서 운귀고은까지 32호 내내 걸친 간과하고도 파란만장한 료종이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가슴 속 그 정신까지 벗을 순 없죠. 김성수의 눈빛은 40여 년 전 안산 병영의 그 새벽을 여전히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다. 1973년 말 기건 공정병 부대에 입대해 련용성 안산에 주둔하며 매일 아침 혹한의 훈련장에서 외친 구령, 함께 흘렸던 전우들, 그때의 경험은 훗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겼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이었다. 안산 부대에서 4년간 복무하며 수차례 모범병으로 선정된 그는 1977년 12월 부대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 1978년 2월 소안 야금건축학원 건축공정학부에 입학했다. 1982년 졸업 후 원부대로 복귀했으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포부를 접지 않았다. 1983년 하반기 복원하여 안산 강철그룹 건설회사 부과장을 거쳐 1985년 당시 야금공업부가 주관하는 일본 유학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4월 김성수는 국비류학생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 교수공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그는 일본 화훼시사, 특히 호종란의 전망을 예리하게 일궈냈다. 당시 모두가 건설업계의 호황에 들떠있을 때 그는 오히려 거품경제 붕괴를 예감하고 중국 시장을 준비했다. 동생 부부를 일본 후쿠오카 호점란 재배회사에 보내 기술을 익히게 한 남편, 일본 측의 중국 내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0년 귀국한 그는 한 달간 전국 10여 개 성을 답사하며 직접 발품을 팔았다. 북쪽의 찬 바람부터 남쪽의 따가운 햇볕까지 비행기와 기차를 오가며 기후와 자원을 직접 확인했다. 온귀 고온에서 호젓란 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값싼 물 익기 자원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당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여러 차례 고찰 끝에 1992년 4월 그는 일본 건설회사 화훼회사와 합작해 권명 경성 화훼요한회사를 세우고 사장직을 맡았다. 자본금 6만엔, 이민표로 약 450만원, 온남성 권명시 정부로부터 땅 60몰을 5대 조건으로 임대했다. 일본에서 호조란 모종을 들여와 재배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든 시설과 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현대 온실을 건설했고 준비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1993년 12월 호조란 3만 그루가 최초로 상해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수출됐다. 항공료 40만 원을 제외한 순리익은 20만 원. 김성수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첫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화훼 수출 역사상 화물기를 전용으로 임대한 첫 사례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첫 전투를 치르는 심정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그 순간 저는 이 길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 거의 매달 한 편의 항공기를 직접 후쿠오카로 띄우는 성공으로 이어졌고 국내 최초로 일본 전자동 화훼 재배 온실을 도입해 면적을 15,000평방미터까지 확장했다.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을 고려해 시장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한 무렵 1994년 국경절을 앞두고 한 통의 전화가 김성수의 사무실에 울렸다. 관계 부처로부터 북경인민대회당 국경절 연회장 화훼 장식 공급 제안을 받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 최고의 국빈 연회장에 자기 회사의 호점란이 놓인다는 것은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였다. 김성수는 부총 경리를 북경으로 급하게 연회장을 둘러보며 규모와 분위기를 살피게 하는 한편 본인은 본사에서 밤을 새며 호점란을 선별하고 직접 배치를 설계했다. 국경절 당일 인민대회당 연회장 주석단 화단에 그의 호점란이 놓여 있었을 뿐더러 연회장에는 호점란 500그루로 만든 옷동산이 장식돼 연회장 전체가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호점란으로 꽃바다를 이룬 인민대회당 연회장을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른 꽃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국빈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납품은 업계와 관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온남성은 화훼 산업을 담배에 이은 18대 중점 산업 중 2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 권명의 터를 잡자마자 그는 장백현의 동생, 동창생, 친구,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함께 갑시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20여 가구, 40여 명의 고향 사람들이 낯선 온담 땅을 밟았다. 이들은 온실 관리, 보장, 일본어 동요, 사무 업무를 분담하며 회사의 기둥이 되었다. 동생 부부는 후쿠오카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화훼 회사의 핵심 운영을 맡게 되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김성수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함께 내려온 이들 중 많은 이는 이후 독립해 자체 사업을 일구거나 전문 기술자로 성장했다. 창업에서 함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이든 현지 동료든 함께 땀을 흘렸다면 모두 식구입니다. 1999년
일본 경제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보도블 화훼 회사를 중국 측 팀에 넘겨야만 했던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건조무, 무말랭이 등 농산물 대일본 수출로 방향을 들었고 2010년부터는 위탁 가공 방식으로 조달하며 효율을 극대화했다. 2008년 그는 일본 그로게 와규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종원 문제, 기후와 사육 환경, 일본 측의 기술 이전 장벽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6년 남짓 걸친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운남 옥계에서 국산 소라 소고기 가공으로 방향을 전환해 현재 연간 가공량 300톤, 매출약 3천만 원을 올리고 있다. 옥계동포 식품유한회사는 현지 종업원 10여 명이 인당 연간 생산액 200만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옥계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부터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를 옥계 현지에서 채용하고 일본 고급 요구 가공 기술을 전수했다. 현지 종업원은 김성수 이사장은 우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저는 지금 생산 라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일은 성실히 하며 절대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요. 이 가훈은 어린 시절부터 김성수의 몸에 새겨졌다. 아버지 김신룡 씨가 1970년대 길림성 로룡모범의 영예를 따낸 분이셨는데 집안은 늘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군대에서 배운 책임이 더해지면서 이 가훈은 그의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호점란 사업에서도 요구 가공 공장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속임수로 승부를 보려 한 적이 없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향 사람이든 운남 현지 종업원들이든 그의 성장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군복을 벗었다고 그 정신까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와 책임, 신인은 우리 몸에 익혀 있습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사업입니다. 김성수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을 잃지 말라고 강조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료들과 진심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백사 나라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일본 유학을 거쳐 운남으로 이어지면서 황금빛 인생을 걷고 있다. 꽃을 키우던 손은 이제 요구를 다루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 이상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이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립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오늘도 김성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의뢰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계속하여 남홍란 씨의 정으로 사는 로인들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곳거리 원달소 구역은 무자형으로 된 아파트 단지다. 남양쪽 층집의 서쪽과 동쪽편에 큰 차량과 구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이 있다. 객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은 동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서쪽 대문으로 나가고 서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동쪽 대문으로 나간다. 료동 인구가 많고 비어있는 집이라곤 없어서 사람 사는 냄새가 팍팍 나는 살맛나는 동네이다. 정원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살구나무, 앵두나무, 오얏나무가 있는데 개화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습이 가관이다. 친구 정숙이가 가꾸는 화단은 또 얼마나 멋진지 내 눈부리를 뺀다. 함박꽃, 백합, 몽란꽃, 도라지, 더덕, 가을국화와 분꽃까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로 내가 이사하게 된 계기는 정원 오얏나무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로인 활동실 때문이다. 친구 정숙이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어서오라고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에 내 귓구멍은 당나귀 귓구멍처럼 커졌다. 하여 나는 재작년 5월 과일나무의 꽃이 한창 필 때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다. 바로 오얏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아래 약 65세부터 80세까지의 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로인들의 쉼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한다. 하여 기쁨은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든다. 나는 또 로년색의 잡지와 흥룡강 신문을 주문하여 로인 활동실에 공급한다. 좋은 문장과 좋은 소식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낭독하여 드리기도 한다. 자선사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가와 개체업주들이 불안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적을 들으면서 로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별일 다 있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 많네. 참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이요. 야, 지금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좋소. 우리 로친들도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요. 정원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토새들은 날개를 파닥이면서 춤을 춘다. 작년부터 마을 정원에 깜찍하고 똑부러지게 야무진 똑같은 크기의 참새들이 많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친구 정숙이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기수부지로 많던 참새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을 입양했단다. 조류를 입양하다니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이 살길을 찾아서 낯선 우리 정원에 온 것을 바라보며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 조류들이 무난하게 우리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 모사했는데 겨울에 접어들면서 연잎강 주변과 마을 잔디밭에서 죽은 참새들이 발견돼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마을 로인 활동실에서 수시로 듣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정보이다. 이런 정보는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활동실은 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오다가 잠시 멈추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잠시 돌보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에 어느 날 이호동에 사는 예쁜 색시가 출근하던 길에 잠깐 들렸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나누어 드세요. 야, 정말 감사하오. 잘 먹겠소. 그 맛을 나누면서 내 입에서 이런 찬사가 튀어나왔다. 네 집 며느리인지 음식 솜씨 좋고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예쁘네. 아, 나는 언제면 저런 이쁜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에 친구 정숙이가 여지없이 까발킨다.
1: 아이고, 저는 엉뚱한 소리를 참 잘하오.
0: 제가 딸들을 인자로 잘 키워서 나라에 공헌한 걸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며느리 소리는 꿈에나 하는 소리지. 순식간 노인들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0: 음날은 또 못쟁이 신사 같은 남성이 들렸다.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여기 들리면 열쇠를 드리세요.
1: 알겠어. 근심 말고 날래 출근하오.
0: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출근하도록 젊은이를 밀어준다. 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빨랫줄과 가을이면 빨간 고추, 푸른 고추, 자주색 가지를 썰어 노로 말릴 수 있는 대리석 바닥자를 깐 공터까지 있다. 아랫집 빨래던 옆집 말린 남새던 바람이 불면 날려갈까 보살피고 비가 오면 젖을새라 걷어서 보관한다. 공터에 쌓이는 정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삶의 도선이다. 한때는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우리도 출근하고 나라에 공헌하지 않았던가. 누가 말했던지 성 쌓고 남은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또 누가 말했던가. 퇴직 후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간다. 선조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출근시키며 동네에서 한 걱정 도감으로 일저일에 참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든든히 지키며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도맡아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다져진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피는 또 다른 눈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보듬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이 동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된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은 여전히 싱그럽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한다. 늙은이들이 있는 곳에 지혜와 인정이 넘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인정이 스며든 이 활동잠은 단지 쉼터를 넘어 이 마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오늘도 고요하고 활기차게 뛰고 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문가라작입니다. 문의 문, 오를 가, 금을 나, 잠새 작으로 풀이되는 문가라작은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이라는 뜻으로 드나드는 손님이 드물어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한나라 무제에게는 이름난 도현신, 그밤과 정장이 있었습니다. 그밤은 젊었을 때 로사와 장자가 지은 서책을 즐겨 읽었으며 정직하고 매사에 공정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한무제는 그를 조작도위에 임명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태수에 임명했습니다. 그 밤은 동해태수가 된 후 보임지에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룡들도 그를 본받아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그 밤은 그 후 공적을 인정받아 다시 조종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무제 초 한나라의 북방 변경은 늘 흉노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변강의 관리들이 략탈과 방화를 일삼는 흉노의 침탈을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되자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제는 대신들에게 그 뜻을 전했지만 누구 한 명 나서서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배하, 과거의 고조 황제께서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도 평성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포위망은 벙쾌 장군조차 뚫기 어려웠다고 하옵니다. 아직 국력이 쇠약하니 전쟁을 잠시 미루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일로 그 밤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 면직되었습니다. 한무제의 또 다른 현신인 정장이 태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문지기 하인에게 모른 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손님이니 빈부를 따지지 말고 호하게 대접하라 라고 당부할 만큼 정직하고 총렴했습니다. 비록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돈을 끌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높은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정장은 부하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습니다. 그 밤과 정장은 모두 총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로 문종 성실을 이루었지만 관직을 잃은 후에는 문객들의 발길이 끊겨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 문가라작으로 집 안팎이 한산했습니다. 문가라작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스금명 주석이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과 이집트에 대해 국빈 방문을 진행할 것입니다.
0: 8월 30일 오후 습금형 주석이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했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기르기즈스탄 대통령과 소규모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0: 평화권인 습금형이 조하는 전고 다국어판이 상해협력기구 국가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8월 30일 오전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비슈케크로 향발했습니다. 스금명 주석은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스금명 주석 부인 팽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했습니다.
0: 습금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후 전용기로 비슈케크에 도착해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이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자파로프 대통령 부부가 공항에서 열렬하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이 팽려원 여사에게 꽃을 선사했습니다. 현지인 여성 청년들이 습금평 주석 부부에게 전통빵 꿀을 선사하고 전통대의로 가장 존경한 손님을 환영했습니다. 이장대가 붉은 융단 양켠에 도래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현지 전통 악기 공연과 보라매, 사냥개, 전통 무사대렬, 기마대, 천막집 등 문화 전시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중국 가요를 열창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서면 연설을 발표하고 중국 정부와 중국 이민을 대표해 자파로프 대통령과 기르기즈스탄 이민에게 따뜻한 문안과 양호한 축원을 전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양국의 전통 친사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우뚝 솟은 천사는 양국 이민의 천연을 뛰어넘는 친선 교류사를 입증한다고 표했습니다. 수교 34년 동안 양국 관계는 국제 풍운의 복잡다단한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며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연간 상무협력은 급속한 발전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상무무역과 인적 왕래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실제적인 호위협력 성과가 양국 이민에게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방문 기간 나는 자파로프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 그리고 제 분야 협력과 공동 관심하는 국제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사진을 그릴 것입니다. 상해협력기구 비슈케크 정상회의 참석해 각 측과 함께 상해협력기구가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실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채기, 왕이 등 수행

0: 네,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평화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다국어판은 습근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 글, 그리고 담화에서 인용한 중국 고전 경전명구를 정성껏 선정해 습근평 주석의 탁월한 정치지혜, 깊은 철학 수양과 광활한 인문정감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시청자들이 국정운영에 관한 습근평 주석의 지혜를 료해하도록 사상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 중국 지혜를 깊이 있게 료해하고 중국 정신을 더 잘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회원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등 각계 저명 인사를 비롯해 귀빈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습근평 주석의 철학 사상을 소개한 관련 프로는 생동한 랜선으로 글로벌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이 기여한 귀중한 경험을 깊이 있게 해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언론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하고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인민들 사이 친선을 한층 더 증진하며 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부터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다국어판이 키르기스탄 국가방송국, 벨라루시 국가정보통신텔레비전방송국, 평화국제방송, 벨라루시 지사, 인도 힌디어 뉴스방송, 인도 실시간 뉴스,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송종합체, 카자흐스탄 바하르 텔레비전 방송국, 파키스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대아시아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하바롭스크 텔레비전 방송국, 러시아 신문, 타지키스탄 자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사피나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타지키스탄 히나무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우즈베키스탄 국가 방송국, 이란 이슬람 공화국 통신사 등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주류 매체에서 방송되었습니다.
1: 시장감독관리정국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신규 예상투자기업은 동기 대비 7% 증가한 3만 5천 개이고 예상투자기업의 구조와 배치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정국에 따르면 투자구역으로 볼 때 수출 대성과 변경성의 예상 투자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수출 대성인 해남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폭은 38.6%, 산동은 15.2%, 광동은 8.1%, 강서는 6.8%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국경성인 흥룡강성의 신규 예상 투자 기업 증가율은 79.5%, 내몽골 자치구는 29.1%, 광서쫑족 자치구는 16.6%, 길림성은 12.0%입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국제경제무역학원 최범 교수는 연내에서 변경 그리고 내륙 개방까지 모두 힘을 방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몽골, 러시아 경제회랑의 중요 건설지역인 흥룡강성과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서부 육해 신통로의 동남아 대상 창구인 해남과 광산은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투자 내원국을 보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의 중국 내 신설 기업이 전면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아랍 국가, 아프리카 연맹 국가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신규 기업은 만 천 개소에 달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 소비시장이 애자 유치의 새로운 방향으로 떠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보건, 사회사업, 도매와 소매업, 숙박과 여식업 분야의 신규 예상 투자기업 증가율이 모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애자에 대한 중국 시장의 매력은 꾸준히 향상했습니다. 시장감독관리정국은 앞으로 예상 투자 분야에 대한 시장감독관리 계약을 부단히 심화하고 시장 접근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등록 편의 수준을 계속 제고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법에 따라 예상 투자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인류 경영 환경을 마련해 더 많은 예상 투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0: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변경에 위치한 국도의 관통과 승격 개조를 추진해 국경 G219, G331 육로 전략 골간 통로와 연해 G228 골간 통로를 전면 개통하고 황금

0: 대외환을 구축할 것입니다. 15차후기는 전망기획기간 우리나라는 G219, G331 변경국도와 G228 연해국도 3개 골간 통로를 전면 관통시킵니다. 세 갈래 국도의 총 길이는 27,000km 지구적도 둘레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교통운수부 종합기획사 오지화 부서장은 변경지역을 아우르고 바다를 연결하는 구도는 황금대외환의 가장 본질적인 교통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지화 부서장은 관련 도로망은 기존의 변경, 연해도로가 서로 떨어지고 대부분 말단에 위치한 구도를 탑하고 100여 개의 륭로 통상구와 주요 연해 항만을 연결시켜 변경, 연해도로망을 일방적인 말단에서 수단 네트워크로 승격시키고 국경, 연해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 교통 대동맥을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황금 대외환은 우리나라가 기획건설한 4대 통로 중 국경, 연해, 강변 통로의 구성 부분으로서 기타 통로와 상부 상조하며 고품질 발전에 교통 기반을 이룹니다. 교통운수부는 세 갈래 국도 중 산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구간을 다그쳐 개통시켜 황금 대외환의 전반 품질을 제고시킬 것이며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건설 또는 개조 구간은 7,400km, 투자 총액은 3,700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 고급 싱크탱크 지속가능 교통 혁신센터 북경교통대학 종합교통발전연구원 리홍창 연구원은 황금 대외환이 준공되면 우리나라 변경 지역 동부연해 광역 도시군을 연결하는 주요 골격 통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홍창 연구원은 문화관광 통로의 성격을 지닌 이 통로는 자원개발 통로이자 국경을 수호하는 통로이기도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발전과 수출입 무역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재해구조와 국경순찰, 물자 지원을 위한 생명통로 역할도 발휘할 것입니다. 황금대외환은 분산된 국경통상구를 연결해 물류 비용을 가열층 낮추고 인력과 자본, 무역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통로는 종합적 전략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8월 30일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 산사태 재해구조의 5일째입니다. 기롱 통상구에서 국경 검문소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되었고 구조도로 복구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질재해 지속적인 영향으로 핵심 구조 구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도로 통행이 제한되어 일선 구조와 수색, 재해 상황 조사, 재해 후 처리 작업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 구조와 수습, 잠재 위험 관리, 재후 방역 등 업무가 전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서장자치구 통신관리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기롱통상구에서 국경검문소와 인접한 첫 비상기지국이 8월 30일 개통되어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통신복구 인력은 신설된 기지국을 통해 통상구에 있는 구조대원들과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조도로 복구 작업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으며 비상통신보상인력이 통신보상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전선 지휘와 배치, 구조작업, 데이터 정보의 실시간 회신 보고 등 통신 수요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30일 저녁 8시 37분 기준 서장 내 통신업체는 기지국 1개를 복구하고 9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 중 기롱현에서 기롱진 방향으로 2개, 기롱진에서 기롱통상구 방향으로 7개 기지국이 신설됐습니다. 서장 기롱 산사태 재해 현장의 최신 관측 결과 앞서 산사태로 형성된 신규 자연댐이 자연스럽게 원류하면서 기본적인 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색구조와 구호 등 재반사업도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상관리부 위험부담관측 화재종합예방관리소 왕성래 부서장은 다음 단계에서도 산사태 최적지역에 대한 관측 빈도를 계속 늘려 관측과 조기 경보 안내를 더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롱 통상구로 통하는 G216 국도의 피해 구간 복구 작업은 8월 30일에도 계속 추진됐습니다. 구조 인력은 산사태로 유실된 도로 기반 매립,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상류 자연댐의 수위와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도로 복구에 안전하고 질 수 있는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능그룹 공정구조현장지휘조 오흠 조장은 도로 기반이 완전히 유실되었기 때문에 새로 매립한 기반을 강철 망상 돌망태로 보강 보호해 갓 복구된 도로가 다시 하천의 침식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기롱통산구 국경검문소 구역까지는 약 1.25km가 남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력을 투입하여 관련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 관건적 통로를 조속히 개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8월 30일 오전 무장경찰 제2기동총대 모 지대의 전문 구조 역량이 기롱통산구 산사태 재해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통로를 긴급 복구했습니다. 무장경찰 제2기동총대 모 지대 리영기 씨는 대형 궤도 굴삭기 두 대를 동원해 지방도로국과의 협력으로 산사태 퇴적물을 정리하고 로도 두 대를 동원하여 퇴적물 양측 진입로에서 진흙과 토석 등을 정리하며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우의 영향으로 8월 30일 기롱현 경내 잠보강의 수위가 급격히 불어나 도로 복구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료단은 다시 세 차례 걸쳐 헬기 세 편을 기롱 통산구 핵심 구역에 투입하여 립체식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전문 구조 인력 70여 명을 성공적으로 수송하고 물자 400여 킬로그램을 공수했습니다. 서장군구 모 육군 항공여단 조종사 진희 씨는 임무 항로는 산골짜기 위치하여 중심이 비교적 크고 기류도 불규칙적이어서 비행 환경이 복잡한 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비행편대는 인원 투입, 물자 보급과 구조 역량 교대 등 임무를 완수하면서 재해 구조 구호 작업에 대한 관련 립체식 보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전력망 서장전력회사는 정예 역량을 조직하여 선로포설, 비상변압기 설치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을 소방비상전방지휘부와 통신기지국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조면 장비를 배치하여 G216 국도 유실 구간 복구 작업에 야간 조명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위험 예방 통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8월 30일 서장군구 총병원, 서장군구 보장부 모 대대 질병통제센터는 방역 검엄, 응급 구조 등 의료 방역 핵심 인력을 차출하여 의료 방역 분대를 구성했습니다. 의료 방역 분대는 이세구에 긴급 파견되어 일선 구조 장병, 재해 주민, 지방 구조 인력들에게 보건 후근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장군구 보장부 의료방역분대원 리국계 씨는 일선 장병들의 심리 스트레스에 대한 소통과 지도, 환경 소독, 식품과 수질 검사, 응급 백신 접종, 그리고 일반 부상과 질병 순회 진료를 참답게 수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지방과 적극 협력하여 이전된 주민 집중 대피소에 대한 순회 진료와 소독을 전개하고 전염병 동태를 엄밀히 관측하면서 집단성 전염병 발생을 단호히 방지할 것입니다.
0: 전국 여러 지역의 대학교,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이 갈 학기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각지는 개학 첫 수업을 정성껏 마련해 학생들이 보다 충만한 정신 상태로 새 학기를 맞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산서성 삭주시의 여러 중학교와 소학교는 우옥정신전시관에서 개학 첫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원들은 우옥 사람들이 대대손손 사막 퇴치와 식수소림, 생태 환경을 개선해온 험난한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은영 학생은 여전히 이곳에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살리려면 특히 어려웠지만 우옥 사람들은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자는 정신을 견지했다며 앞으로 이런 끈기를 배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삭주시 우옥현 신성진 명덕완전소학교의 조서방 교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으면 교실 수업보다 훨씬 생동하다며 개학 첫 수업의 교육 성과를 교실로 옮겨 학생들이 원대한 지상을 품고 새 학기 첫 단추를 잘 채우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백은시의 현영현 홍군현영회사 유석지 해설사는 백은시 경태현 제2중학교를 찾아 고중 1학년 신입생들에게 장정 홍색 문화를 주제를 둘러싸고 생동한 사상정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갓 고중에 입학한 리우선 학생은 이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우선 학생은 해설사가 들려준 생동한 이야기를 통해 혁명선열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 흘리며 싸운 위대한 정신을 진정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감숙성 공안, 사법 등 부문은 법치 안전 첫 수업을 학생들에게 선사해 학생들이 행위 최저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자기 보호와 자기 구조 능력을 증강하도록 했습니다. 산동성 제남시 경산수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예능 창작 프로 과학 창조의 꿈으로 새로워선 개척 가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은 각 반급에서 마련한 과학기술 주제 사회실전 활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6학년 2반 장선찬 학생은 행사에 관한 견문을 개학 첫 수업에서 친구들과 공유하려다고 말했습니다. 장선찬 학생은 로봇 시사동으로 콩과 목화 종자를 정확하게 입고하고 출고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면서 흥미진진하게 목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산수학교 부정교장은 새 학기 교육 목표와 접목해 개학 첫 수업을 과학창조 플러스 건강이라는 두 가지 핵심에 집중시켜 학생들의 과학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정교장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체험형 실험도 함께 진행해 새 학기에 학생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실천 능력과 실기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강소성의 여러 소학교는 1학년 신입생들을 위해서 입학식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남경시 장강로 소학교 계석 분교의 신입생들은 무한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교문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은 교정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교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의 반급으로 향했습니다. 신입생 우혜는 계약해서 선생님을 만나니 정말 기쁘다며 소학교 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2026 중국 국제 빅데이터 산업 박람회가 8월 30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등록하고 참석한 귀빈은 1만 6천여 명, 관람객 수는 연인수로 9만 명, 종회 참가 업체는 372개, 선보인 신기술과 신제품은 1,100여 가지, 발표한 혁신 성과는 87가지입니다.
0: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8월 31일 오전 6시까지 2026년 여름 방학 시즌 영화 흥행 수익은 예매를 포함해 12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억 원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정금아 김성기였습니다.

오늘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설 25년을 맞은 상해협력기구는 6개 창립 회원국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광활하고 인구가 가장 많으며 발전 잠재력이 거대한 종합적 지역협력기구로 성장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의 생명력은 단순히 규모의 확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 정치나 진영대결과는 다른 협력론리에 기인합니다. 바로 상해정신을 가치 기반으로 삼아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의, 문명다양성 존중, 공동발전 추구를 견지한 것입니다. 국제질서의 대표성 부족, 발전 격차, 이중 기준에 직면하여 상해협력기구는 협의일치, 제3자를 대상하지 않고 각국 리익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남방이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다자주의를 모색하는 데 최

구체적인 표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해협력기구는 안전협력의 표본입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군사동맹과 그룹대결을 핵심으로 하는 안전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공동, 종합, 협력, 지속 가능한 안전관을 창도합니다. 반테러, 반극단주의, 초국경 범죄, 마약 퇴치, 사이버 안전 등 공동의 위협을 둘러싸고 회원국은 안정적인 조정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2026년 비슈케크 안전회의는 지정학적 충돌,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중점 이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안전은 소수 국가의 절대 안보 우에 구축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상해협력기구는 정치적 상호신뢰와 글로벌 관리 협력의 표본입니다. 회원국의 국가 상황, 제도, 문화적 차이는 매우 뚜렷하지만 상해협력기구는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평등을 견지하며 협의 일치를 통해 이사결정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이질적 요소는 수용화돼 공통점을 찾는 제도적 회복력은 다양성이 다자협력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글로벌 남방 국가에서 상해협력기구 플랫폼은 글로벌 관리체계 개혁에 대한 공통된 요구를 모으고 국제규범 및 주권평등, 발전권, 발전도상국의 대표성을 더 중시하도록 추진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는 실무협력의 표본입니다. 기구 구도 내에서 경제무역, 투자, 상호연결과 소통, 에너지, 디지털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해협력기구 실업과 위원회 리사회 회의는 무역, 투자, 산업협력 심화를 강조했으며 에너지 장관 회의는 에너지 안전, 에너지 효율, 공정한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 협력을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 모델의 중요한 가치는 발전을 이제 중심에 놓고 기반시설 연결, 산업협력, 역량 건설을 통해 각국의 발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문과 친환경 협력 또한 상해협력기구 다자주의의 새로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문명대화, 교육, 청년, 미디어, 싱크탱크 등 기재가 꾸준히 풍부해지면서 문명 다양성을 리념해서 사회적 교류 네트워크로 전환시켰습니다. 동시 회원국은 기후적응, 생물다양성, 저탄소경제, 폐기물관리, 대기오염, 빙하수자원 보호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도상국이 친환경 전환과 발전 수요를 조율하는 협력 공간을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비슈케크 정상회를 전망해보면 글로벌 남방의 표본으로서의 상해협력기구는 세 가지 새로운 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재 현대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회원국 확대 이후 기구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 이제가 보다 종합적으로 발전하여 전통 안전에서 에너지 전환, 디지털 관리, 친환경 발전 등 새로운 영역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셋째, 상해협력기구 플러스 등 개방형 협력 형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회원국 협력과 더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동반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25년의 실천이 보여주다시피 상해협력기구에서 가장 귀감이 될 만한 점은 특정한 고정제도 모델이 아니라 차이를 처리하고 공감대를 응집하며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시 말해 이식 형태로 진영을 나누지 않고 강약으로 발언권을 결정하지 않으며 배타적 동맹으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의를 통해 최대 공약수를 찾고 발전으로 평화의 토대를 다지며 포용으로 관리 효율성을 높입니다. 비슈케크 정상회의가 이러한 원칙들을 보다 효율적인 기재, 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보다 개방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해협력기구는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국제질서 재편성에 참여하는 데 더 시범적 의미를 지닌 다자주의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해협력기구 창설 25주년 글로벌 남방협력의 다자주의 모범 사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근입니다. 먼저 개별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개별특별 프로그램 평오근인 스군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부 우뚝 솟은 관문은 철옹성 같더라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우후는 줄곧 국가리익을 모든 것보다 우선시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안위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가 현인은 수천 명 반군이 란을 일으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며 마구략탈했기에 누구도 감히 그곳에 가서 관리로 부임하지 않으랬습니다. 이때 어떤 이가 우후를 조가현 현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친구가 걱정하며 이 시기에 가는 것은 너무 불길하다고 걱정했습니다. 이에 우후는 두려운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쉬운 길만 찾지 않고 어려움을 회피하자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엉킨 뿌리나 가지를 만나지 않고서야 어찌 날카로운 칼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후는 조가에 도착하자 곧 대응책을 세워 수백 명 반군의 목을 베고 신속히 국면을 안정시켰습니다. 그 후 우후는 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워 관직이 사려 교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후는 관료들을 고발하거나 조정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차례 기득 세력을 격노시켰습니다. 때문에 그는 평생 아홉 번이나 기소당했고 세 차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원칙을 견지했고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격으로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쉬운 길만 찾지 않은 자가 성공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은 자가 진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 인물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본보기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쉬운 길만 찾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공도 해야 하고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단히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외 대세를 변증법적으로 인식하고 파악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우환의식을 증강하며 전진의 길에서 부딪힌 각종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며 위기 속에서 새 기회를 육성하고 병국 속에서 새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2: 강진 교수님의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까요?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종석이는 외부의 안전과 내부의 안전, 국토 안전과 국민 안전, 전통 안전과 비전통 안전, 자체 안전과 공동 안전을 총괄하고 국가 안보 수호와 구축을 총괄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의 기층 토대를 굳게 다지고 글로벌 안보 관리 기제 참여를 보완하며 보다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해 새 안보 구도로 새 발전 구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가 안보 체계를 건전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효율이 높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지도 체제를 보완하고 국가 안보 법치 체계, 전략체계, 정책체계, 위험부담 관측 경고체계, 국가 응급관리체계를 보완하며 전역이 연동하고 입체적이고 효율이 높은 국가안보 방호체계를

0: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안보 능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권 안전과 제도 안전, 의식 형태 안전을 단호히 수호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종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안전을 확보하며 우리나라 국민과 법인 대표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중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전제일, 예방위주를 견지하고 공중안전체계를 보완하며 재해 방지와 감소, 구조, 급박하고 어려우며 위험하고 중대한 돌발적인 공중사건에 대한 처리 보장 능력을 제고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 업무를 잘하려면 인민에 긴밀히 의지해야 합니다. 억만 민중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만이 그 무엇으로도 타승할 수 없는 위대한 힘으로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는 절대 단순한 국가 차원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 수호에서 개인이 발휘하는 역할에 대해 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관중들과 교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지요?
1: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우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구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기르기즈스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습근평 추석이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기간 비쇼게크에서 열리는 2026년 상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기르기즈스탄 자파로프 대통령과 이집트 세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두 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은 좋은 이웃, 운명을 함께하는 좋은 동반자, 서로 성취하는 좋은 친구입니다. 최근 연간 양국 원수의 전략적 인도하에 양국은 상부상조와 호혜상생의 정신에 따라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설린 친선, 공유와 번영의 양국 운명 공동체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습근평 수석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회담을 3차 진행하고 상호 신뢰의 실무 관계와 개인 우위를 맺고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놓였습니다. 설린 친선은 나라의 복보입니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상해협력기구 전진정상회의에서 자파로프 대통령은 중국 고전을 인용해 기르기즈스탄의 가장 귀중한 우세가 바로 중국과 이웃한 것이라며 양국 간 유구한 이웃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교 34년간 국제 풍운의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 양국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 평등 협력, 호혜상생의 신형 국가관계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 진선 대왕을 통해 축적한 깊은 우정과 양국 정부와 인민 간의 시종일관한 상호 존중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중국 기르기즈스탄 관계가 반석처럼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정치적 상호 신뢰에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함께 지낼 때 신용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기르기즈스탄이 자국 국정에 올리는 발전 도로를 선택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기르기즈스탄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대만과 신강, 서장과 향항 등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양국은 서로 확고히 지지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과 조치도 확고하게 지지함으로써 설린 친선, 상호 성취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상무협력이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은 관건은 리익 융합을 실현하고 양국 인민이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은 발전과 번영의 동행자이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협력 파트너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쌍방은 바른 것을 지키고 혁신하며 개척 진취하면서 신무협력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중국은 기르기즈스탄의 최대 무역 파트너자, 최대 투자 원천국입니다. 양측의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이미 풍성한 열매를 안아왔습니다.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발스코른 베체리 구간 도로 등 프로젝트는 양국 간 상호 연결과 소통 수준을 제고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초하주 1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 중국이 지원해 건설한 관계 시스템 개조 공사 등 프로젝트는 기르기즈스탄 현지 민중의 생산과 생활 조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에서 생산한 꿀과 과일 등 녹색
량질 농산물은 중국 군중의 식탁에 이체를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록셰광산,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과정에 쌍방의 발전 예비를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과정에 민생과 장원한 리익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는 양국 국민에게 많은 실리를 가져다주는 실질적 성과로 전환했습니다. 좋은 이웃은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면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르기즈스탄은 2030년 국가발전 요강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전 전략을 접목하고 발전과 진흥을 공동 도모하는 것은 전망이 공허합니다. 양국은 계속해서 상호 존중, 상호 지지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호혜 협력을 확대하고 세대 간의 진선을 전승하는 한편 양국 간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아이슬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아이슬란드가 일전에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기 위한 전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동맹 가입 이제가 위해서 아이슬란드 정치 이제에 오르고 투표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북대서양 중부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40여만 명입니다. 2024년 12월 크리스테론 프로스타도티르를 총리로 하는 아이슬란드 현 정부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때 현 정부는 2027년까지 유럽 동맹 가입 이제를 제의하는 전민투표를 실시하기로 언약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의회는 지난 5월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민투표 날짜를 8월 29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전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찬성이나 반대표만 선택하면 됩니다. 찬성표는 가입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담판이 최종 가입 협의를 만족시키면 관련 협의는 다시 아이슬란드 유권자의 전민투표에 돌려집니다. 포로스타 도티르는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두 번 제출해야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가입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에 발발한 국제금융위기는 아이슬란드에 큰 타격을 가했고 아이슬란드 화폐는 대폭 평가절하했습니다. 2009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하고 2010년에 가입 협상을 가동했습니다. 2013년 유럽 동맹 가입에 대해 회의적 자세를 취한 아이슬란드 진보당과 독립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신임 정부를 구성하면서 가입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이어 2015년 아이슬란드는 유럽 동맹 가입 협상을 포기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최근 연간 아이슬란드 정계의 친유럽 동맹 세력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가입 이제가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 고려는 여전히 의제를 거론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아이슬란드는 장기간 환율 파동, 통화 팽창, 고리류 등 요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만약 유럽 동맹의 융합에 유로화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화폐의 안정성과 경제 근성을 강화할 수 없을까 하는 문제가 현재 국내에서 중요한 화제가 됐습니다. 핀란드의 북극 지정학 학자 라시 헤니능은 이번 전민투표는 주로 아이슬란드 국내의 금융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추진됐다며 당시 경제 침체로 인해 유럽 동맹 가입을 신청한 것과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외부 환경과 지정학적 문제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을 재차 고려하게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에 위치한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된 빌리 롱은 아이슬란드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정책센터 선임 고문 토비아스 에조르드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발언,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외부의 이구심, 나토의 전망에 대한 우려는 아이슬란드로 하여금 유럽 동맹 가입이라는 선택항을 더욱 진지하게 대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곤나르스 도티르는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아이슬란드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추가하며 무역이 외교 정책 도구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아이슬란드는 국제구도의 변화에서 자신의 처지를 더욱 관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조사업체인 갤럽이 2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인 중 51.6%가 협상 재개를 반대하고 48.4%는 찬성했습니다. 어업과 농업은 이번 전민투표 토론에서 가장 민감한 화제이기도 합니다. 관련 논안은 주로 자연자원 통제권, 식량 안보, 그리고 유럽 동맹 어업 농업 정책이 아이슬란드 관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집중됐습니다. 유럽 동맹은 이미 일정한 협상 공간을 내놓았습니다. 유럽 동맹 화학원 담당 위원 마르타 고스는 아이슬란드의 농업과 어업에 대해 창조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투표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 동맹에 통보하고 협상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관련 협상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자가 우세면 아이슬란드는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동맹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럽 경제구역과 쉥겐 기재를 통해 유지할 것입니다. 여론은 전민투표에서 찬성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지정학적 신용이 강화될 것이고 반대로 반대표가 우세면 유럽 동맹의 화권에 대한 외부의 회의적 태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유럽 동맹에 가입하면 북유럽 지역은 노르웨이만 비유럽 동맹 회원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북유럽 정치와 일부 지역의 안보 사무와 지역 협력에서 유럽 동맹의 영향력은 가일층 커질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한강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통은 그리움이라고 하죠.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가 드니 젊은 날이 그립습니다. 여름이면 흰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습니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어서 그립고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립습니다. 돈도 그립고 사랑도 그립고 동심도 그립고 부모님도 그립고 내 사랑하는 모두가 자주 그립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해주고 나도 누군가가 그리운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그리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짧은 글을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가 부른 그리움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제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령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종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계층관계, 사상관념, 리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에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에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 전선의 성문들은 제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 전선 사업은 모

0: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회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동일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전선 삽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에 착안해 내린 중요한 결책과 보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전선을 인식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다섯 가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해 신시대 통일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와 해내외 동포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의 단결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용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전선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전선사업의 제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전선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전선사업 구도를 보완할 때 대한 당정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전선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전선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면에서 통일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면에서 통일전선 재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즈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종종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책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통일전선사업 령도소조 운행 기재를 보완하여 령도소조 기재와 통일전선 재반 분야 일상사업 기재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장백산에서 온귀고원가지라는 제목으로 71세 대역군인 김성수 씨의 창업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백산 아래 압록강 발원지가 자리한 장백 조선족 자치현. 그곳에서 한 소년이 자랐다. 그는 군복을 입고 련용성 안산병영의 혹한을 견뎠고 일본 유학을 거쳐 운귀고은의 호점란 꽃바다를 일구었다. 이후도 일본 요구 가공 기술을 도입해 기업을 일떠 세웠다. 퇴역군인 김성수, 그의 발걸음은 장백산에서 운귀고은까지 30여 년에 걸친 간과하고도 파란만장한 료종이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가슴속 그 정신까지 벗을 순 없죠. 김성수의 눈빛은 40여 년 전 안산 병영의 그 새벽을 여전히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다. 1973년 말 기관 공정병 부대에 입대해 련용성 안산에 주둔하며 매일 아침 혹한의 훈련장에서 외친 구령, 함께 흘렸던 전우들, 그때의 경험은 훗날 그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남겼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이었다. 안산 부대에서 4년간 복무하며 수차례 모범병으로 선정된 그는 1977년 12월 부대에서 대학교 입학시험에 응시, 1978년 2월 소안 야금건축학원 건축공정학부에 입학했다. 1982년 졸업 후 원부대로 복귀했으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포부를 접지 않았다. 1983년 하반기 복원하여 안산 강철그룹 건설회사 부과장을 거쳐 1985년 당시 야금공업부가 주관하는 일본 유학시험에 합격했다. 1987년 4월 김성수는 국비류학생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 교수공업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 그는 일본 화훼시장, 특히 호점란의 전망을 예리하게 일궈냈다. 당시 모두가 건설업계의 호황에 들떠있을 때 그는 오히려 거품 경제 붕괴를 예감하고 중국 시장을 준비했다. 동생 부부를 일본 후쿠오카 호점란 재배회사에 보내 기술을 익히게 한 남편, 일본 측의 중국 내 협력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0년 귀국한 그는 한 달간 전국 10여 개 성을 답사하며 직접 발품을 팔았다. 북쪽의 찬 바람부터 남쪽의 따가운 햇볕까지 비행기와 기차를 오가며 기후와 자원을 직접 확인했다. 운귀고은에서 호점란 재배에 적합한 온도와 값싼 물 익기 자원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당시 생각했습니다. 이거다. 여러 차례 고찰 끝에 1992년 4월 그는 일본 건설회사 화훼회사와 합작해 권명 경성 화훼 요한 회사를 세우고 사장직을 맡았다. 자본금 6만엔, 이민표로 약 450만원, 운남성 권명시 정부로부터 땅 60몰을 우대 조건으로 임대했다. 일본에서 호점란 모종을 들여와 재배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었는데 모든 시설과 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 현대 온실을 건설했고 준비하기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걸렸다. 1993년 12월 호점란 3만 그루가 최초로 상해를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수출됐다. 항공료 40만 원을 제외한 순리익은 20만 원. 김성수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이번 수출은 단순한 첫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화훼 수출 역사상 화물기를 전용으로 임대한 첫 사례였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첫 전투를 치르는 심정으로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그 순간 저는 이 길이 반드시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 거의 매달 한 편의 항공기를 직접 후쿠오카로 띄우는 성공으로 이어졌고 국내 최초로 일본 전자동 화훼 재배 온실을 도입해 면적을 15,000평방미터까지 확장했다.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을 고려해 시장을 국내로 돌리기 시작한 무렵 1994년 국경절을 앞두고 한 통의 전화가 김성수의 사무실에 울렸다.
관계 부처로부터 북경인민대회당 국경절 연회장 화훼장식 공급 제안을 받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 최고의 국빈연회장에 자기 회사의 호섬단이 놓인다는 것은 단순한 납품 이상의 의미였다. 김성수는 부총 경리를 북경으로 급하게 연회장을 둘러보며 규모와 분위기를 살피게 한 한편 본인은 본사에서 밤을 새며 호섬단을 선별하고 직접 배치를 설계했다. 국경절 당일 인민대회당 연회장 주석단 화단에 그의 호점단이 놓여 있었을 뿐더러 연회장에는 호점단 500구루로 만든 옷동산이 장식돼 연회장 전체가 화려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호점단으로 꽃바다를 이룬 인민대회당 연회장을 본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른 꽃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국빈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납품은 업계와 관련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운남성은 화훼산업을 담배에 이은 18대 중점 산업 중 2위로 격상시켰다. 그런데 그의 성공 뒤에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 권명의 터를 잡자마자 그는 장백현의 동생, 동창생, 친구, 이웃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함께 갑시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20여 가구, 40여 명의 고향 사람들이 낯선 운담 땅을 밟았다. 이들은 온실 관리, 보장, 일본어 동요, 사무 업무를 분담하며 회사의 기둥이 되었다. 동생 부부는 후쿠오카에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화훼회사의 핵심 운영을 맡게 되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도 김성수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함께 내려온 이들 중 많은 이는 이후 독립해 자체 사업을 일구거나 전문 기술자로 성장했다. 창업에서 함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향 사람이든 현지 동료든 함께 땀을 흘렸다면 모두 식구입니다. 1999년 일본 경제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보도불 화훼회사를 중국 측 팀에 넘겨야만 했던 그는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 건조무, 무말랭이 등 농산물 대일본 수출로 방향을 틀었고 2010년부터는 위탁 가공 방식으로 조난하며 효율을 극대화했다. 2008년 그는 일본 그로게 와규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종원 문제, 기후와 사육 환경, 일본 측의 기술 이전 장벽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6년 남짓 걸친 시행착오 끝에 2015년 운남 어깨에서 국산 설화 소고기 가공으로 방향을 전환해 현재 연간 가공량 300톤, 매출약 3천만 원을 올리고 있다. 옥계동포 식품유한회사는 현지 종업원 10여 명이 인당 연간 생산액 200만 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옥계 지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공장 설립 초기부터 생산직과 사무직 모두를 옥계 현지에서 채용하고 일본 고급 요구 가공 기술을 전수했다. 현지 종업원은 김성수 이사장은 우리를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저는 지금 생산 라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아버지께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일은 성실히 하며 절대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요. 이 가훈은 어린 시절부터 김성수의 몸에 새겨졌다. 아버지 김신룡 씨가 1970년대 길림성 로룡 모범의 영예를 따낸 분이셨는데 집안은 늘 정직과 성실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군대에서 배운 책임이 더해지면서 이 가훈은 그의 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다. 호점단 사업에서도 요구 가공 공장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속임수로 승부를 보려 한 적이 없다. 성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향 사람이던 온남 현지 종업원들이던 그의 성장이 곧 저의 성공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군복을 벗었다고 그 정신까지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내와 책임, 신인은 우리 몸에 익혀 있습니다.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진짜 사업입니다. 김성수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고 청년들에게 당부한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챙기라고, 무엇보다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을 잃지 말라고 강조한다. 여러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료들과 진심으로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장백산 아래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일본 유학을 거쳐 운남으로 이어지면서 황금빛 인생을 걷고 있다. 꽃을 키우던 손은 이제 요구를 다루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료 이상의 가족으로 여기고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이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돈을 벌었을 때가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립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오늘도 김성수는 자신의 자리에서 의뢰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계속하여 남홍란 씨의 정으로 사는 로인들이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곳거리 원달소 구역은 무자형으로 된 아파트 단지다. 남양쪽 층집의 서쪽과 동쪽편의 큰 차량과 구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대문이 있다. 객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친척들은 동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서쪽 대문으로 나가고 서쪽 대문으로 들어오면 동쪽 대문으로 나간다. 료동 인구가 많고 비어있는 집이라곤 없어서 사람 사는 냄새가 팍팍 나는 살맛나는 동네이다. 정원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와 살구나무, 앵두나무, 오얏나무가 있는데 개화기가 되면 서로 다투어 피는 모습이 가관이다. 친구 정숙이가 가꾸는 화단은 또 얼마나 멋진지 내 눈부리를 뺀다. 함박꽃, 백합, 몽란꽃, 도라지, 더덕, 가을국화와 분꽃까지 너무 아름답다. 이렇듯 아름다운 동네로 내가 이사하게 된 계기는 정원 오얏나무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한 로인 활동실 때문이다. 친구 정숙이가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어서 오라고 나에게 바람을 불어넣는 바람에 내 귓구멍은 당나귀 귓구멍처럼 커졌다. 하여 나는 재작년 5월 과일나무의 꽃이 한창 필 때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다. 바로 오얏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아래 약 65세부터 80세까지의 로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이루어진 로인들의 쉼터가 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서로 공유한다. 하여 기쁨은 배로 커지고 슬픔은 반으로

0: 줄어든다. 나는 또 로년색의 잡지와 흥룡강 신문을 주문하여 로인 활동실에 공급한다. 좋은 문장과 좋은 소식은 특별히 그분들에게 낭독하여 드리기도 한다. 자선사업을 하는 우수한 기업가와 개체업주들이 불안 이웃을 돕는 훌륭한 사적을 들으면서 로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별일 다 있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더 많네. 참 살기 좋은 인간 세상이요. 야, 지금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모든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니 얼마나 좋소. 우리 로친들도 이 좋은 세상에 오래오래 살기요. 정원에 넘쳐나는 웃음소리에 토새들은 날개를 파닥이면서 춤을 춘다. 작년부터 마을 정원에 깜찍하고 똑부러지게 야무진 똑같은 크기의 참새들이 많다.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친구 종숙이가 그 비밀을 공개했다. 현재 우리 고향에 기수부지로 많던 참새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최근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한 무리의 참새들을 입양했단다. 조류를 입양하다니 금시초문이다. 나는 그 조그만 생명이 살 길을 찾아서 낯선 우리 정원에 온 것을 바라보며 고맙기도 하고 측은한 생각도 들었다. 그 조류들이 무난하게 우리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잘 살아가기를 내심으로 빌었다. 여름과 가을까지는 모사했는데 겨울에 접어들면서 연잎강 주변과 마을 잔디밭에서 죽은 참새들이 발견돼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마을 로인 활동실에서 수시로 듣는 새로운 정보와 발견은 우리 모두에게 유리한 정보이다. 이런 정보는 생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애호하도록 이끌어준다. 이 활동실은 주민들이 나가고 들어오다가 잠시 멈추는 곳이기도 하고 물건을 잠시 맡기기도 하며 심지어 어린이를 잠시 돌보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여름에 어느 날 이호동에 사는 예쁜 색시가 출근하던 길에 잠깐 들렸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입니다. 나누어 드세요. 야, 정말 감사하오. 잘 먹겠소. 그 맛을 나누면서 내 입에서 이런 찬사가 튀어나왔다. 뉘집 며느리인지 음식 솜씨 좋고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예쁘네. 아, 나는 언제면 저런 이쁜 며느리를 삼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에 친구 정숙이가 여지없이 까발킨다.
1: 아이고, 저는 엉뚱한 소리를 참 잘하오. 아, 제가 딸들을 인재로 잘 키워서 나라에 공헌한 걸 이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며느리 소리는 꿈에나 하는 소리지.
0: 순식간 로인들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다음 날은 또 멋쟁이 신사 같은 남성이 들렸다.
2: 할머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외출하는 길에 여기 들리면 열쇠를 드리세요.
1: 알겠어. 근심 말고 날래 출근하오.
0: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빨리 출근하도록 젊은이를 밀어준다. 또 빨래를 널 수 있는 빨랫줄과 가을이면 빨간 고추, 푸른 고추, 자주색 가지를 써로 노로 말릴 수 있는 대리석 바닥재를 깐 공터까지 있다. 아랫집 빨래던 옆집 말린 남새던 바람이 불면 날려갈까 보살피고 비가 오면 젖을새라 걷어서 보관한다. 공터에 쌓이는 정과 인간미가 넘쳐나는 우리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삶의 도전이다. 한때는 젊음의 패기가 넘쳐나는 우리도 출근하고 나라에 공헌하지 않았던가. 누가 말했던지 성 쌓고 남은 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또 누가 말했던가. 퇴직 후엔 제2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간다. 선조들을 키우고 젊은이들을 출근시키며 동네에서 한 걱정 도감으로 일저일에 참견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든든히 지키며 부지런히 뒷바라지를 도맡아 한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다져진 슬기로움으로 세상을 살피는 또 다른 눈이 되어 마을을 지키고 어린 것들을 보듬는다.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는 우리에게 또 이 동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된다. 비록 몸은 늙었을지라도 우리가 품은 마음과 정은 여전히 싱그럽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새로운 빛을 발한다. 늙은이들이 있는 곳에 지혜와 인정이 넘친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인정이 스며든 이 활동점은 단지 쉼터를 넘어 이 마을의 따뜻한 심장이 되어 오늘도 고요하고 활기차게 뛰고 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문가라작입니다. 문의 문, 오를 가, 금을 나, 잠새 작으로 풀이되는 문가라작은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이라는 뜻으로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한나라 무제에게는 이름난 두 현신, 그밤과 정장이 있었습니다. 그밤은 젊었을 때 로자와 장자가 지은 서책을 즐겨 읽었으며 정직하고 매사에 공정해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한무제는 그를 조작도위에 임명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해태수에 임명했습니다. 그 밤은 동해태수가 된 후 보임지에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룡들도 그를 본받아 백성들을 아꼈습니다. 그 밤은 그 후 공적을 인정받아 다시 조종의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무제 초 한나라의 북방 변경은 늘 흉노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변강의 관리들이 략탈과 방화를 일삼는 흉노의 침탈을 막아낼 방법이 없게 되자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제는 대신들에게 그 뜻을 전했지만 누구 한 명 나서서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밤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배하, 과거의 고조 황제께서 3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도 평성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그 포위망은 벙쾌 장군조차 뚫기 어려웠다고 하옵니다. 아직 국력이 쇠약하니 전쟁을 잠시 미루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일로 그 밤은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 면직되었습니다. 한무제의 또 다른 현신인 정장이 태사로 이술되었습니다. 그는 문지기 하인에게 모른 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손님이니 빈부를 따지지 말고 호하게 대접하라 라고 당부할 만큼 정직하고 종렴했습니다. 비록 재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돈을 끌어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흔쾌히 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높은 인품을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정장은 부하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면직되었습니다. 그 밤과 정장은 모두 총렴하고 정직한 관리로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는 동안에는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로 문종 성실을 이루었지만 관직을 잃은 후에는 문객들의 발길이 끊겨 대문 앞에서 그물을 쳐 새를 잡을 지경 문가라작으로 집 안팎이 한산했습니다. 문가라작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드나드는 손님이 드므로 문 앞이 쓸쓸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편성과 진행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새로운 강화학습 로봇 제어 기술을 적용한 인간형 로봇이 인간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공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걷는 방향과 자세, 슛 동작을 즉각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청와대학과 IT기업 바이트댄스 연구팀은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에 즉각 반응해 축구 기술을 수행하는 인간형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축구를

하려면 빠른 물체를 추적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과 정확한 슛을 위한 자세 조절 등 여러 능력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어 시스템은 대부분 인식과 제어 과정을 별도로 처리해 실제 환경에서 변화하는 신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시각 정보와 움직임 제어를 결합해 함께 학습하는 강화학습 기반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강화학습은 로봇이 다양한 행동을 직접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 나은 동작을 찾아가도록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은 가상시각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불완전한 시각 정보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움직임 모식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 정보도 입력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이 적용된 로봇 축구팀은 지난해 열린 로봇컵 2025 성인 크기 인간형 로봇 리그와 2025 세계 인간형 로봇 게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축구라는 특정 분야를 넘어 인식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학습해 실제 환경에서 인간형 로봇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고대 마을의 살아있는 화석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투르판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4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시종 엄격 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과 인민 대중의 효련적 연계를 유지하고 당과 국가의 장관 안정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당의 기풍 건설과 규를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대해서 내린 전략적인 부추입니다. 첫째, 엄격 관리는 우리 당의 선명한 기반이고 독특한 우세이며 신시대 당 건설의 중요한 경험이므로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장기적으로 견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은 혁명리상과 강철 같은 규율로 조직된 막스주의 정당으로서 엄격관리는 당의 타고난 내적 특징이자 영광스러운 전통이고 독특한 우세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전례없는 용기와 정력으로 전면적인 종급치당을 추진하고 오만 기준과 오만 조치를 당 건설의 제반 분야와 각 방면에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엄격한 감도, 엄숙한 규를 집행과 정밀화 문책으로 각급 당 조직과 당원 간부들을 힘있게 인도하고 단속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호전되도록 추진함으로

함으로써 장기간 막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단행간 퇴치하지 못했던 일부 고질병을 퇴치해 기풍이 바른 당내 정치 생태를 부단히 형성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기풍 문제든 규율 문제든 모두 완고성과 반복성을 띠고 있으므로 확고히 틀어지고 꾸준히 힘을 기울여 정비해야만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엄격관리라는 기조를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중앙의 파랑규정 정치를 꾸준히 관찰하며 사풍 문제를 지속적으로 바로잡고 문제들이 되살아나거나 형태를 바꾸어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문제를 다스림에 있어서 염전정서가 나타나는 등 현상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지역별, 업종별, 단계별 특징을 파악하고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인 정비를 진행해 기풍 건설의 상시화와 효과 장기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당의 규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당내 법규 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지도 간부, 특히는 고위급 간부들이 자신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며 관할 분야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독촉하고 규율 건설의 정치성, 시대성, 목적성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엄격관리는 광범한 당원 간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므로 반드시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리를 결부시키고 격려와 단속을 병행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와 두툼 배리는 고도의 일치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잘못을 징계하여 후일의 교훈으로 삼게 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을 보여줍니다. 기풍과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은 엄숙하고 엄격한 규율 집행과 법 집행 사업이자 어렵고도 치밀한 사상 정치 사업이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당원 간부들에게 존재하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제때 일깨워주고 해결해 그들이 착오를 적게 범하거나 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교육하고 구제하고 단합시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규율과 법률, 인정과 법률을 연결시키고 규율 및 법 집행과 정책 및 책략, 사상적 인도를 통일시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애초에 해결하고 제때에 귀뜸해주며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진땀을 흘리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규율과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당원 간부들이 잘못을 알고 고치며 진심으로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실사구시를 견제하고 사실 증거, 사상 태도, 규율과 법률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세 가지 구분의 요구를 진행해 모함을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제때에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주며 징계를 받은 간부들에 대해서는 추적 답방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규율적 및 법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넷째, 당성, 당기풍, 당규류를 함께 틀어지는 방침을 견제해서 당원 간부들이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가운데 당성을 강화하고 당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강과 작풍을 바로잡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강화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당성, 당기풍, 당규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일치로서 당성은 근본이고 당기풍은 당성과 당규류의 외적 표현이며 당규율은 당성과 당기풍의 중요한 보장입니다. 기풍을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먼저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견제해야 합니다. 기풍 건설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성과를 깊이 있게 정하여 사풍을 바로 잡을 때 대한 요구를 당규약 및 당규율 관련 조례, 존치, 규칙에 포함시키고 실천적 경험을 제도와 규범으로 승화시키며 집행을 꾸준히 틀어짐으로써 기풍 건설을 위해 당규를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사풍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것을 병행하고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고행하여 당원 간부들이 자기 계주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성 인식을 향상시키며 자각적으로 인민 대중과 한맘 한뜻으로 함께 일해 나가면서 영원히 효련적 연계를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송과 당기풍과 당귀를 교양을 깊이 있게 전개해

0: 광우만 당원 간부들이 당규약과 당규칙과 당규를 마음에 새기고 권력 범위와 최저선을 알며 다룰적인 요구를 내적 축으로 조난시키고 자각적으로 솔선수범하고 모범 역할을 발휘해 당성 기반을 튼튼히 다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엄격관리를 기조로 삼아 기풍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공중앙판공청 공무원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때 관한 의견을 관철 실시하고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의 동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리 잠정 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항목 보호 단위 조정 사업을 조직해 전개했습니다. 이번에 389개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으며 이외 3개 종목은 적합한 보호 단위가 없어 잠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포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종목 보호 단위 조정 명단 중 조선족 관련 종목으로는 조선족 농악무와 조선족 학춤입니다. 올여름 광동성 심수시의 첨단기술 체험형 관광이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저고도 배송, 지능형 로봇, 첨단 디지털 제품 등 몰입형 과학기술 체험 콘텐츠가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피서 플러스 첨단기술 체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중국 관광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도시 관광문화 산업의 차별화된 새로운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 체험 콘텐츠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기 방문 코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수의 공원과 상업 지역에서는 미단의 드론 저고도 배송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60개 항공로선이 다양한 도시 생활 공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누적 즉시 배송 건수는 약 70만 건에 달합니다. 자동 리륙과 착륙, 장애물 회피, 배송 투입 등 지능형 운행 과정은 해외 관광객들에게 미래형 스마트 생활을 직접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보급된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외국어 음성 상호작용, 음성 차량 제어, 블루투스 잠금 해제 기능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행 성능과 높은 안전성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인기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매장 역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피아노 연주, 춤 공연, 커피 라떼 아트, 뇌파 제어 레이싱 체험 등 다양한 흥미로운 콘텐츠는 여러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중국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 현장에 적용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수의 관광문화 콘텐츠 공급도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며 해외 관광객 수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들은 공장 견학, 과학기술 단지 체험 학습, 혁신 전시관 관람, 3D 프린팅 체험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과학기술 관광 코스를 출시해 비즈니스 교류, 학습 교류, 관광 휴양 등 다양한 방문 목적의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방문객 대상 첨단 기술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관광 현장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의 융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다국어 AI 해설 서비스와 해외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휴먼 공연과 무형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중국의 매력을 몰입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청도 해양 문화관광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는 몰입형 해양 체험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도 해상 관광객 수는 155만 3,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3% 증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률이 40.38%에 달했습니다. 해상 관광은 이제 단순한 문화 관광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넘어 청도 문화 관광 소비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엔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획일적이었던 해안 관광 방식은 완전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색 있는 새로운 해양 관광 업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청도는 넓은 해안선과 풍부한 섬, 어업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 낚시 산업을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 체험이 가능한 어종은 50여 종에 달하며 년중 내내 다양한 낚시 체험이 가능합니다. 해상 야간 관광 체계도 모습을 갖추며 도시 야간 문화 관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조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체험은 청도 야간 문화 관광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도는 지속적으로 해양 플러스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문화 관광 고객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현지에서는 물놀이 플러스 과학 체험을 결합한 통합형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도 과학기술관 워터파크와 4개의 해양 체험 학습 우수 항로를 기반으로 만, 교량, 습지, 철새 등 자연 인문 경관을 연결해 관광객들이 관광 과정에서 해양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 여름 방학 기간 심양 9.18 역사박물관으로부터 남경대학살 생존자 기념관, 북경로구교협 중국이민 항일전쟁 기념관에 이르기까지 국내 각지의 항일전쟁 주제 기념관들이 관람객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 청년층, 해외 관광객들이 전시관으로 들어서며 사료와 유적지 그리고 생생한 설명을 통해 항일전쟁을 료해하고 평화의 무게를 깨닫고 있습니다. 심양에서는 9.18 역사박물관의 여름철 관람 열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월 이후 입관 인원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방학 관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박물관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요일 휴관을 없애고 매일 관람 시간을 연장해 부적 연장 운영 시간이 170시간에 달했습니다. 중국이민 항일전쟁기념관도 관람 성수기를 맞아 동일하게 관람 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념관은 7.7 사변 8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관람범을 맞았으며 동시 하루 평균 약 6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공연 참가작인 무극 영가가 북경 천교극장에서 공연됐습니다. 광주 가무극원이 창작하고 공연을 맡은 이번 작품은 경남 지역의 민속무용인 영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전통 영가춤과 목조, 도자기 장식, 조주 자수, 철사 인형극, 조주 유지 등롱 등 무형문화유산 요소를 현대 무대예술과 결합해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가정과 나라를 지킨 중화 아들딸들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각 지역에서 도시 공원 녹지 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주머니 공원, 즉 소규모 공원 2,800여 곳과 도시 녹지 2,450km를 새로 착공하고 도시 공원 녹지 약 7,500헥타르를 개선,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의 개방 공유 수준도 꾸준히 높아져 잔디밭 약 24,300헥타르를 순환 개방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에서는 공원의 봉사 기능을 더욱 확대해 도시 공원 내에 탁구대 등 각종 체육 운동 시설을 15,000여 개 추가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등 다양한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2026 중국문학성전 상해 로신문학주가 개막했습니다. 2026년은 로신 선생 탄신 145주년이자 서거 90주년이 되는 해로 로신문학상 시상식이 영구적으로 상해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횃불 신생 문학의 길 코스는 로신공원, 북유해탄 강변, 내산서점 등 상해의 주요 로신문화유적지를 연결하며 로신이 상해에서 보낸 생활과 창작의 궤적을 그려내며 시민들을 위해 걸으며 감상하고 음미하고 몰입할 수 있는 걷는 로신문학사를 조성했습니다. 동시에 제3회 우리 주변의 글쓰기 대회 로신문학주 행사도 발표됐습니다. 2026년 상반기 연변을 찾은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3,883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7% 증가했으며 관광업 수입은 464억 9천만 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14.9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연변은 고유의 자원 우세에 융합과 혁신을 더하고 차별화된 브랜드 IP를 구축하는 한편 대외 연결과 개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새로운 체험 공간 창출, 대표 IP 강화, 문화적인 깊이 정립, 개방형 관광객 류입이라는 다각적 전략을 통해 연변만의 특색 있고 지속 가능한 고품질 문화관광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은 새 명소를 조성하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신규 산업을 육성해 방문객이 잠시 들려가는 인증샷 명소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바꾸고 처음 찾는 손님을 다시 찾는 단골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관광지를 무대로 삼고 문화를 영혼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체로 다채로운 형식과 높은 참여도를 통해 방문객에게 종합적인 융합체험을 선사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네모나 중국행, 오늘은 고대 마을에 살아있는 화서, 산서성 진성시의 량호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미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고대 마을의 활화서, 산서성 진성시 량호촌은 삼면에 산이 둘러서고 한면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농촌 마을입니다. 량호는 옛거리가 아늑하고 고건물이 즐비하며 문루가 웅장하고 옛 액자가 고풍스러우며 민풍이 순박하고 조각기법이 정교합니다. 특히 창가에 놓은 돌과 문턱에 놓은 돌을 망라해 돌이면 모두 정교한 조각물이어서 감탄을 자아냅니다. 량호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을입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때 곽씨와 전씨 두 가문이 이곳에 눌러앉아 동네를 형성했다고 해서 원래는 이름이 두 가문이라는 의미로 량호였는데 후에 두 량자를 어질 양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내 고대 마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양호촌이 태양산 속의 명청시기 마을 중 가장 대표적인 고대 마을로 중국 고대 마을의 활화석이라고 평가합니다. 후가와 서가, 동가, 태평가를 망라해 량호의 길에는 모두 모래를 깔아 배수가 원활하게 되면서 고건물의 보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량호에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들인 철공소와 구리가공소, 은쇄공소, 방앗간, 염색집, 기름집 등이 있습니다. 량호에는 지금까지도 금과 은, 쇠와 구리를 가공하는 장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루식 건물인 반룡채는 공간구도와 건축 양식에서 궁궐과 지방 특색을 한 몸에 모아 내법과 건축 기법을 교묘하게 접목했습니다. 북방의 대범함과 남방의 수려함을 갖춘 반룡채는 산서의 보루식 건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룡채의 주요 건물로는 전시저택의 의미로 전부라고도 부르는 시랑부입니다. 시랑부는 문턱이 높고 문루의 지붕이 10여 층에 달하는 정문에서부터 웅장함과 높은 급별을 자랑합니다. 문루를 지나면 커다란 조벽이 막아서는데 벽돌로 쌓은 벽에는 기린과 바다, 꽃, 봉황, 장수의 산, 령지버섯을 망라해 장수와 복을 뜻하는 모든 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좁고 긴 시랑부의 앞뜰은 높고 탁 트인 안채의 뜰과 대조적입니다. 앞뜰을 거쳐 소박한 안채의 문을 지나면 네모진 뜰에 이르게 됩니다. 그 뜰의 맞은편에는 굵은 기둥과 대들보의 화려한 목각물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물이 솟아있습니다. 안채의 양쪽에는 역시 정교한 창틀 목각물을 자랑하는 별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은 비록 오랜 세월 속에 색발해져 있지만 어젯날의 호화함과 찬란함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시랑부는 공간의 질서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남북향의 중심선상에 문과 안채, 내실이 줄지어 있고 특히 안채를 가장 호화롭고 웅장하게 지어 등급 차이가 엄격한 예법을 과시합니다. 안전상 시랑부의 거실과 안채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동쪽의 좁고 긴 복도를 거쳐 애돌아서 안채의 후문을 통해서야 방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양쪽에 키 높은 벽체가 둘러선 복도를 걸으면 깊숙한 뜰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안채의 뒤에는 정원이 있고 정원 주변에는 주인집 여자들이 사용하던 거정길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벽체만 남고 건물은 오간 데 없습니다. 이 정원을 출입하는데도 반드시 동쪽의 복도를 거쳐야 합니다. 문루와 조벽, 홀, 안채, 정원으로 구성된 시랑부는 북방 대가문의 완벽한 저택을 형성하면서 삼엄한 등급 차별의 존비 귀천과 엄격한 보안 조치 속에서도 정원을 통해 즐거운 생활의 한 면도 보여줍니다. 량호에는 오래된 절도 많습니다. 량호의 절은 대부분 마을의 동남쪽에 모여 있습니다. 기원전 상해 황제 상탕의 제사를 지내는 황왕궁, 관우의 제사를 지내는 관제묘와 옥허관, 대왕묘, 문묘, 조사묘, 동산묘, 관음당을 비롯해 청색의 벽돌과 회색의 기와를 한 절들이 양호의 이채를 더해줍니다. 그중 가장 요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건축 특색이 가장 독특하며 규모가 가장 큰 절로는 1195년에 금나라 때 지은 옥허관입니다. 주요 건물인 정전은 높이가 10m에 달하고 방 5칸 너비입니다. 둥글게 파워 형식으로 된 문은 원나라 유목민족의 특색을 다분히 보여주고 건물을 떠받친 돌기둥의 정교한 조각과 굵은 대들보, 채색의 벽화는 옛스러운 미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상업이 번창한 양호에서 대부분 주민은 교육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집집마다 정문에 건 액자에서 어젯날의 교육열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많은 인재들이 나기도 했습니다. 양호촌은 물질 생활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정신 생활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해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벌어지는데 그중 정월 11회에 드는 행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날이 되면 촌민들은 조상과 부엌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녁이 되면 등불놀이와 철물꽃 피우기, 노래하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곤 합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투르판 박물관은 신강 위글 자치구 투르판시 고창구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 면적은 1만 7천여 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만 3,291.3평방미터입니다. 투르판 박물관은 1989년 12월에 설립됐으며 2006년 9월 재건해 2009년 9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외관은 반원형이고 꼭대기는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기울여져 있으며 외벽에 4개의 거대한 벽화를 설계했고 3층짜리 지상 건축과 지하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은 대개로 35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동과 철, 금, 은기, 화폐, 견직물, 목조, 회화 등이 포함됩니다. 2019년 말까지 투르판 박물관의 소장품 수량은 2만 637점에 달하고 그중 진귀한 문물은 892점에 달했습니다. 투르판 박물관의 진열에는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 화석 진열전, 투르판 출토 문서전 등이 있습니다. 투르판 지구 통사 진열전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래 툴판시에서 출토되거나 모집 채집한 문물들을 전시합니다. 이는 예전의 박물관의 문물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과거의 전시 형태를 돌파해 투르판 분지 4천년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전시된 문물은 풍부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물은 처음 전시되었으며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현대화 수단으로 새로운 전시 방식을 선보여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반 전시는 시간을 단서로 칼을 사용하고 불씨를 피우는 상고시대로부터 경제 번영을 실현한 서주 또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총 7개 단원 8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객들에게 투르판의 찬란하고 요구한 문화적 축적을 보여줬습니다. 전시는 주로 투르판 지역에서 발굴된 문물 323점을 전시했는데 그 중에 국가 1급 문물 16점, 2급 문물 24점, 3급 문물 18점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문물은 주로 채색 도자기를 대표로 하는 뚜렷한 지방 특징을 지닌 초기의 문물과 대량의 견직물 등이 있는데 모두 비단의 길에 전형적인 문물들입니다. 문서는 정보를 기록하고 의도를 표하는 중요한 문자 자료입니다. 투르판은 기후가 건조해 강수량이 적고 지하 수위가 낮아 지하 유기질 보존에 좋은 조건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러한 자연 우세로 인해 고대 문서들은 수천 년 후에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으며 투르판 문서의 역사는 16개 국으로부터 송나라, 원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를 포함하며 문서의 종류도 편지, 계약, 불경, 옷, 처방전 등 수십 가지를 포함해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 고대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포함해 관광객들이 고대 투르판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르판 출토 문서에는 계약과 적장부, 관부 문서, 개인 신찰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위진 남북조 및 수당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고대 소수민족 문서는 소수민족의 고대 문자를 연구하는 진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신강 투르판 박물관은 정식으로 소장 문물에 대한 3D 디지털화 수집을 가동해 2천 점의 도자기, 목기, 문서 등 문물에 대해 고정밀 디지털화를 실현해 보존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현재 투르판 박물관 소장 문물은 2만 점을 초과했으며 35개 류형을 망라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여러 대의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고 AI 알고리즘 모델링을 통해 문물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온라인 3D 전시, AR 기술 응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양의 성빙들 허착들게만 야볼지 말지. 어두가 쉬쉬이 만에 시샤와진 짝 해치가리 할득든 우거들은 딩텐산 어른 디스나 오신 벌 궁으로 늑박 후더임 두발조해 이해를 후자 이해를 해봐시 암 바닥인 후불릉 나머질 알구를 왔단 이열 딩텐산들 내가 탕월진 지혜를 해구디 손거 속에 숨어봐 쪼화랑 보디해도 버스다르륵 우에 돌단 여울롱 여호 벌벌 장난죽더냐만 여우치니 여우가이 시샤월딘 마다오 정두기암자 후르스 안민 후불릉 마부제할 훈글 헐게구드 브릿카니 인수아홈 우리 헬라 당월드니 연사의 지엔동 정상 수세이 나르도 별다네 워치디 좁다 좁은 일부를 하도 칠지 바이얼 일부수 서류길르
1: 헤르케 그동가
0: 월드인 있진 벌불 와룽궁두르
1: 헤르다
0: төргүрүрін түхсүрттэ
1: байгаа.
0: Түйтартэ тэгдээ фэнмүдий болтгаа
1: хуталдан.
0: Урдар агүлін барбүн талдүр байгаа. Мүнгсаагүн чирэг болсан. Дуандагий болуул урдар байлтва. Барым талхи байлданэ байсэгий амман. Чуон талдүр мүлгий жуэ. Хамүг урдар болу. 저
1: 화람인 제기배드라
0: 응기지 말아볼 허일
1: 여태껏 땡 돌아
0: 여하다
1: 오스만
0: 못한 우들 울흔질이 말아볼 토르차 울그리 볼가 치르바 울그리 어치르 말아볼 두나스 만들게 나를 볼볼 바르군데
1: 다시게 진
0: 집 하루게들라는 호르돈다 질 언나 사르루들인
1: 공기레 날게 되게 진
0: 주찌르게 근해 뜨이쇼 작은
1: 타에서
0: 리롱벌 산이완 와인의 그릇돌 우치네 흐무네
1: 야사하르
0: 알고로 땅 자르렉트와 허든
1: 젤리는 혹차벌
0: 산이완 와인의
1: 그릇따라
0: 자동은
1: 양사하르 자랑디히
0: 자부제 리롱아 부인
1: 바사 마시우스만
0: 나스 벌벌 아르베
1: 헨 두르베 나스티에 벌게 리에롱 메브이여
0: 산유엔
1: 와이네
0: 허유헤브군 샬롱 산바우
1: 게니베덕
0: 테르레 허이여 정문들 비측 서리 서가갓
1: 샤리벤 와이벌
0: 유첸 그득 엠나 바가 하고니
1: 자르데 돈네 양사 고추와
0: 박시